0: 5월 22일 금요일 아침 첫 곡은요. 레너드 코엔 Take This Waltz. 우리도 사랑일까 OST 곡인데요. 원래 원제가 Take This Waltz 이 노래죠. 첫 곡 3412님이 첫 곡부터 너무 좋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수녀입니다. 그러게요. 이 왈츠라는 춤도 사실은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쉴 때는 쉬고 또 뭔가 멈출 때는 멈추고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이런 것이 또 춤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하게 되면 왠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더 잘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뭔가 잘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발음이 꼬일 때가 있는데 아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그런 빈틈이 사실은 우리 AI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깜빡하기도 하고 삐끗하기도 하고 얽히기도 하고 이런 허술함을 통해서 따뜻한 바람도 통하고 사람의 온기도 스며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할 때 아휴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자책하기보다는 오, 내 인생에 숨통이 트이려고 빈틈이 생겼구나. 다정한 빈틈이라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마음의 단추 한 칸쯤 느슨하게 풀어둬도 좋은 오늘은 반가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또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퇴근 후 문자 샵 1053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다정한 빈틈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하루 따뜻한 메시지의 좋은 아침입니다. 리아느님 이렇게 또 오프닝 멘트 잘 들으시면서 이렇게 피드백 주시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다정한 빈틈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요. 참 좋은 오늘 은빛스님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9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행복한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행복은 매일 우리를 찾아와. 곰돌이 푸가 남긴 말인데요. 참 단순한 마디 한마디 같지만요.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이만큼 깊이 와닿는 이야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아주 작은 행복도 알아채고 감사하게 되니까요. 문득 길을 걷다 마주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가만히 눈에 담아봅니다. 젊은이들에 비해 표정은 조금 굳어 보이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죠. 손에는 묵직한 약봉지라도 들고 가시는 날엔 괜스레 마음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주름 안에는 온몸으로 풍파를 견디며 살아오신 삶의 깊이가 배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단단한 옹이처럼 젊은 날에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의 단단함이 느껴지고요. 세상에 공짜로 나이 드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쩌면요, 그 느릿한 걸음걸이는 가끔은 천천히 걸어도 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다. 하고 말없는 보폭으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조금 돌려 골목길을 팔랑거리며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또 어떨까요? 마치 세상의 모든 시작 버튼이 한꺼번에 눌린 것처럼 싱그러운 생명의 에너지가 확 밀려옵니다. 깨르르 터지는 웃음소리 한 번에 묵직했던 마음의 시름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청춘의 무게가 유독 무거운 이 시대에도 카페에서, 일터에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오늘을 살아내는 젊은이들을 보면 힘찬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뜨거운 생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르신에게서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서는 살아갈 힘을 얻는 일상.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서로에게 기대어 서로의 작은 행복이 되어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가만히 둘러보면요, 행복은 먼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 사람 사이사이에,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와 있습니다. 그 평범한 진리를 알아채는 오늘이 참으로 고맙고 다행입니다.

유리상자 서로가 서로에게.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세대 안에서 다양한 배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 그리고 아이들과 젊은이들 안에서 얻는 생기. 오늘 이야기 우리 마음이 몽골몽골해지지 않았나요? 우리는 매일 대단하고 특별한 행복을 쫓아가느라 바쁘지만요. 사실 이미 행복은 나 여기 있소 라고 계속 고개를 디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길가에 이름 모를 작은 풀꽃 하나, 버스 안에서 마주친 이웃의 다정한 눈인사,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매일 찾아오는 행복입니다. 금요일의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행복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노하우, 팁이 있을까요? 행복은 그냥 거저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냥 걸어 들어오진 않잖아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행복하다면 아 나는 이 행복은 나는 이렇게 해서 행복하구나. 분명히 뭔가 노력이 있을 겁니다. 오늘 금요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 100배.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행복입니다. 해피니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만의 행복해지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팁이 있다면 공감 100배 들어오셔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잔잔한 선곡이 너무 좋아요. 김정배님 하셨어요. 예. 이런 피드백도 좋습니다. 아하, 와, 숨소리까지 멜로디처럼 들려요. 이 시간이 참 좋은 행복의 충전을 받습니다. 7277, 어이구, 너무 과찬인데요? 숨소리까지 노래처럼 들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어, 너무 감사해요. 감동입니다. 아, 7654님은 비욘드 푸릇하고 상쾌한 아침이에요. 선거를 앞둔 요즘 시민과 국민을 위한 참 공직자가 선택되기를 바라며 모두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맞아요. 어제부터인가요? 그제부터인가요? 벌써 이게 지금 아 많은 분들이 아, 저

뽑아주세요. 저 누구입니다 하고 거리에서 많이 선거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고민입니다. 많이 공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투표장에.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7131님, 이른 아침 비 온 뒤 물레음 가득한 숲길이 참 싱그러워요. 맞아. 오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짙어지는 초록의 숲 속에서 혁오의 톰보이를 들으면서 걷고 있어요. 나뭇잎 사이로 간간히 비춰지는 밝은 햇빛도 너무 반가웠고요. 아침에 싱그러운 이 기운을 가득 담아 오늘도 참 좋은 하루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서울만 좋을까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가 온 뒤는 이렇게 정말 맑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만끽하고 또 주말 반가운 금요일이잖아요. 참 좋은 하루 만끽하시길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멜로망스 사랑과 우정 사이 9697님이 신청하셨어요.

멜로망스 사랑과 우정 사이.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책 선물이죠. 2주의 책 선물. 자기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 이 책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입니다. 최영환의 자기 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을 드리니까요.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당첨자 다섯 분에게 책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가정의 달, 다채로운 노래와 움직임이 있는 최고의 가족 연극입니다. 브레이트의 대표작을 날카로운 풍자와 밀도 높은 감각으로 재해석했죠. 예외와 관습. 대학로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시어터 202호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하니까요. 원하시는 분 샵 1053에서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공연 혹은 연극 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리니까요. 또 이 가정의 달 다 가기 전에 이 공연 신청하시고 당첨되는 행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시 라디오 이용자 조사하고 있죠. 좋았던 순간, 아쉬웠던 점 모두 여러분의 귀한 소중한 목소리 담아서 우리의 CPBC 라디오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 약 5분이고요. 소정의 사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오늘 추억의 노래는요. 신청곡으로 두 곡 들려드릴게요. 7277님 신청하신 해와 달 축복, 오연희님이 신청하신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 두 곡 들으시고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나만의 치트키, 우리 집 행복 비결 한 가지씩 생각하시고 공감 100배 입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담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백배.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맘때면 늘 가슴에 품게 되는 화두가 있잖아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오늘의 공감백배 주제는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나만의 치트키는 우리 집 화목 비결은 네모다. 그 행복한 노하우 공개해 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나만의 팁은 네모다. 네모 상자들 행복하게 채워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 돌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은요. 우리 집 행복 비결은 네모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팁은 네모다. 네모칸 채워주세요. 아, 어떠세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한다. 그 노하우,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팁, 어느 집은요? 우리는요, 아무리 화가 나도 밥상은 같이 차리고 같이 먹어요 하시는 분들 있고요. 하루에 한 번은 억지로라도 고마워 라고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집 울타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여러분만의 행복 비결, 행복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그 네모 상자들 채워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나만의 비결은 네모다. 예, 가정의 달 5월 가기 전에 우리 행복 팁 서로 나누면서 더 행복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족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영화 보기, 가족 행사가 있다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다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만의 팁, 여러분만의 비결 네모칸 채워서 지금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100원 누르면 샵 1054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서영은 웃어요.

서영은 웃어요. 오늘 공감백배 가정의 달 5월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5월 좀 분주하셨죠?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한 나만의 치트키. 우리 집 행복 비결, 화목 비결은 네모다. 여러분의 네모칸 보내주세요. 그 우리 가정은 매달 이런 것을 한다. 아니면 우리 가족은 좀 다른 가족과 달리 이런 걸 하고 있다. 뭐 그런 거 자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참고하셔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나만이 꼽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가정의 행복 팁은 이것이다. 네모칸 채워주세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6780님 우리 집 행복 비결은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 사랑해. 이것처럼 좋은 말 어딨어요.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가 또 이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혜경님은 저희 집은 침묵입니다. 말 많이 하면 싸워요. 이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아 우리 집 행복 비결 침묵. 말을 많이 하면 싸우니까 말을 침묵보다는 말을 좀 적게 하는 건 어떨까요? 침묵은 그러게요. 어떤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김혜경님? 집안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궁금하네요. 김정배님은 우리 집 행복 비결은 설거지예요. 설거지. 퇴근 후 주방에서 제가 아내와 같이 일하면 행복이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함께 설거지하는 거. 설거지하면서 또 우리 대화하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친밀감도 생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참 좋은 거죠. 여러분 행복 비결 보내주세요. 5154님은 이 일상 안에서 밤늦게 퇴근할 때가 많은데 그때 행복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좀 피곤할 텐데 그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라는 거는 그만큼 하루 뿌듯하게 잘 지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와만사성이라고 내가 기분 좋으면 가족도 좋고 가족이 기분 좋으면 우리도 좋고 서로 간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4349님은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볼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미안해지는 마음. 마음에서 행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좀 어렵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노래까지 신청해 주셨어요. 이소라 트랙 9.

이소라 트랙 9. 오늘 공감 100배 가정의 달 5월 가기 전에 우리 가정, 우리 가정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우리 그 비결은 뭘까?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2917님은 저희는 저희 월급날, 그 월급날마다 가족끼리 간단히 야식 외식한대요. 월급날에 한 달간의 수고를 아이들과 함께 한 달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요. 저희는 신혼 때부터 잘 때 사랑해, 이쁜 꿈 꾸고 잘 자 인사하고 잡니다. 지금 아이들도 다 이제 성인인데도 아직까지 이 인사하고 잡니다. 성인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이거 너무 아름다운 인사예요. 사랑해요. 예쁜 꿈 꾸고 안녕히 주무세요. 너무 좋잖아요. 와우, 아름다운 인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에 한 달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 너무 좋은데요. 2917님.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거, 이런 팁, 이런 노하우. 다른 분들도 어떠세요? 한번 해보세요. 2094님은요, 저희 집 행복은 비결은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는 때문에란 말은 쓰지 않기로 했어요. 덕분에로 바꿔 쓰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걸로. 아직 초3 딸 아이는 잘 따라와 주네요. 가끔 게임할 때 아빠랑 투닥거리긴 하지만요.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누구 탓하지 않고 당신 때문이 아니고 당신 덕분이야 라는 거. 우리가 코로나19 때 덕분에를 말했던 또 그런 음악도 기억도 나시죠? 이 노래를 또 마지막 끝곡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0078님이 생일이시래요. 근데 생일인지도 모르고 문자가 와서 보니까 알았다고 슬프고 그리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셨다는 거잖아요. 0078님, 오늘 생일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자신의 생일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덕분에 행복할 수 있는 또 5월에 또 가정의 달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주말도 덕분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적 당연한 것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 뚝하면 아빠가 하루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랑의 순간을 떠올릴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장미인데요. 장미는 오랫동안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꽃이었고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메신저 같은 존재였죠. 붉은색의 강렬함,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그리고 짧은 순간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모습까지 어쩌면 장미는 온몸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영어에는 Stop and smell the rose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멈춰서서 장미 향을 맡아라.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충분히 느끼라는 의미인데요. 이 장미 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계절 충분히 누르시길 바라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하이든 루이스 라인, 들장미 작품 3의 3번, 도이치번호 257, 테너 이언 보스트리치, 그리고 피아노의 율리어스 드레이크의 연주입니다.

0: 아름다움과 또 명랑함이 공존하는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하이덴 레슬라인 들장미 작품 3, 또 3번 또 20번호 257 테너 이언 보스트리지 그리고 피아니스트 줄리어스 드레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언 보스트리지는 본지 조금 된 것 같네요. 예전에 예술연당에서 딱 이렇게 책을 들고 키다리 아저씨처럼 딱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시인 같았는데 또 줄리어스 드레이크는 금년에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또 피아노 반주해줬고요. 작년에 암스테르담의 말러 페스티벌에서 그 가곡 말러의 가곡들을 다 담당했던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죠. 자, 5월 22일 금요일 장인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강동수 씨 오셨고요. 이진 씨도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쾌청한 하루 즐금하면서 들을게요 하고 올려주셨고 강금석 씨도 일범리 유클 가족분들 화창한 날씨 인사드려요. 오늘 하루 화이팅 올려주셨습니다. 또 엄계선 씨도 유쾌한 클래식 오늘은 모처럼 스케줄이 없는 날 수영 마치고 덕수궁 미술관 가는 길 저 다음에 내려요. 우훗 잘 들으며 갈게요. 네, 그 미술 보시면서 미술 작품 회화 또 보시면서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즐기시면 더욱 좋은 공감각적 감상이 되지 않을까 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경규 씨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금요일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연휴를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시골에 내려가 고구마도 심고 가족 생일 파티도 하고 바쁘네요.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아주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유경랑 씨는 어제는 친구랑 부천 아트센터 다녀왔는데 일범님 오셨나 둘러봐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 예, 저는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김선욱 주미강 듀오 리사이틀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네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선물 드린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 잘 보고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류신아 씨도 오셨고요. 김양희 씨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장미 사진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5월 22일 금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는 경동나비엔 IS 동서 현대해상화재보험 또 한림제약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로이 앤더슨의 Summer Skies. 로이 앤더슨과 His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아름다운 하늘이 촥 고색창연하게 또 울려 퍼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이번 주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제2회 PCMF 평택 실내악 축제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펼쳐지는데요. 작년 2025년 뜨거운 호응 속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PCMF 평택 실내악 축제가 올해 Continuum 연속성이라는 주제 아래 전통과 혁신 그리고 세대를 잇는 실내악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5월 29일 금요일 공연 저희 선물 드립니다. 저녁 7시 30분 새로운 울림의 시작 축제 포문을 여는 첫날은 실내악의 정석과 현대적 위트가 공존하는데요. 보케리니와 모차르트의 고전적 우아함으로 시작해서 체코 작곡가 마르티누의 재즈적 요소가 가미된 주방의 레뷰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마지막으로는 훈멜의 피아노 오중주가 가진 화려한 기교와 서정성이 첫날의 감동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의 이지혜, 노예리, 비올라의 서수민, 이강현, 클라리넷의 조인혁, 비올라의 이수민, 또 피아노의 이묘선, 그리고 바순의 이 김현준, 트럼펫의 성재창, 그리고 또 첼로의 박상민, 더블베이스의 이창형,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함께하는 이 공연이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공연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가서 또 실내악 축제 보시고요. 또 평택 새로 지어진 아트센터도 멋지게 또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박정현 씨 안녕하세요. 담장의 장미 덩굴이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네요. 이야, 정말 멋진 자연에 좋아합니다. 저녁에 산책하며 보는 밤의 장미는 요염해요. 오늘은 편안히 2시간 유클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반갑고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번 1악장 모데라토 피아니스트 엘렌 그리모 헤수스 로페스 코버스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시단조 작품 18 1악장 모데라토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엘렌 그리모 그리고

헤수스 로페스 코버스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또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에 맞이 않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감상을 하셨고요. 엄계선 씨, 날씨가 청명합니다. 당 충전하고 바람 쏘이고 가려고요. 덕수궁 미술관. 아, 덕수궁 길이군요, 지금.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정현 씨, 3, 4년 전 겨울 라그네 공연으로 내한했던 이언 보스트리치 테너. 이 롯데 콘서트홀 공연 끝나고 피아노 연주의 줄리어스 드레이크를 소개하며 영원끼리는 이미 결혼을 한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또 농담을 이렇게 던져줬군요.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이번 주 또 드리는 선물 있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감미로운 음색과 표현력의 소유자, 소프라노 최정원의 독창회가 되겠는데요. 6월 10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김광현이 지휘하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문재원, 테너 림팍, 또 라임트리 프렌즈가 함께하는 공연이고요. 유튜브 5천만 조회로 사랑받은 목소리, 한국 가곡의 감동을 가장 아름답게 전하는 성악가,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는 목소리, 소프라노 최정원이 전하는 가장 빛나는 음악의 순간, 한 곡 한 곡이 선물이 되는 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베 마리아 이힐리베티, 또 레슈맹 델라무 사랑의 오솔길, 또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서 송 투 더 문, 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뮤지컬 가운데서 I Feel Pretty, 사운드 오브 뮤직의 Climb Every Mountain, 또 윤학준의 마중, 정환호의 꽃피는 날, 김주원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정희선의 어느 봄날, 또 김효근 곡 첫사랑, 미별, 웰컴 투 한글, 가장 아름다운 노래까지 이렇게 쭉 아주 멋진 이 음악들을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 공연 6월 10일 공연 모두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리히터, 요즘에 아주 그 다양한 이 또 편곡과 재해석, 새로운 작곡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의 Recomposed by Max Richter, 비발디의 4개 가운데서 Summer 3, 여름 3편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여름, 그러니까 뭐 사막장을 이렇게 표현했죠. 바이올린의 다니엘 호프, 그리고 앙드레 드 리더가 지휘한 콘체르트하우스 감모 오케스트라 베를린,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실내 관현악단 연주로 들어보시죠.

막스 리히터의 Recomposed by 막스 리히터, 비발디의 The Four Seasons, 4개 가운데 여름 사막장. 저 바이올린의 다니엘 호프 그리고 안드레 드리더가 지휘한 콘체르트하우스 캄모 오케스트라 베를린,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실내 오케스트라 실내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또 공연 다녀오신 분들 많군요. 정수란 씨, 어제 클라라 주미강님과 김선웅님의 연주, 유클 덕분에 지인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두 분의 연주가 얼마나 좋았는지 벽이 느낄 정도였다니까요. 벽이 느껴졌습니까? 완벽. 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완벽했다는 얘기군요. 앙콜도 세 곡이나 해주셨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박정현 씨도 어제 세종문화회관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공연 다녀왔어요. 서울시 합창단, 국립합창단,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이었고요. 야, 꽉 찬 무대였겠네요. 오케스트라는 한경 아르떼 필하모닉, 윤별 발레 컴퍼니가 합류한 대형 무대였어요. 무대 뒤편에 대형 화면, 그 앞엔 합창단, 합창단 앞엔 발레단, 발레단 아래는 오케스트라, 좌석 앞엔 자막 화면, 두 눈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바라봐야 했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합창과 발레가 함께하는 까르미나 브라나 감동하며 봤습니다. 다음에 이런 공연이 다시 찾아온다면 모든 유클님께 꼭 가보시라고 권유합니다. 합창만으로 볼 때야 완전 다른 차원이었어요. 발레가 참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박정현 씨가 자세히 올려주셨고, 빨간 드레스는 강혜정님이었습니다. 이영만 무대감독과 바리톤 염경묵, 테너 강동명 씨가 앞에 계시네요.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사진 올려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감동 많이 받으셨나 봐요. 자, 오늘하고 또 내일은요. 2026 누구나 세종 썸머 페스티벌 광화문에서 만나는 아리아 공연이 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5월 23일 토요일 모두 저녁 7시고요. 광화문 광장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데, 이승원의 지휘, 연주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사회는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이 맞고요. 연출은 이경재,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거를 만드는데, 오늘은 소프라노 박혜상, 메초 소프라노 방신재, 테너 김효종, 그리고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이 함께하고요. 또 내일은 이 소프라노 장혜지, 메초 소프라노 김세린, 테너 김효한, 바리톤 양준모가 함께하는데, 이 공연 이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로 전석 초대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오셔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매주 시대를 빛는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지휘자 주빈 메타입니다.

주빈 메타는 1978년 레너드 번스타인의 뒤를 이어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후 13년 동안 대규모 세계 순회 공연과 활발한 연주 활동을 통해 뉴욕 필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끌어올리며 번스타인 시절 못지않은 전성기를 이끌죠. 하지만 메타의 음악 인생에서 특히 빼놓을 수 없는 악단은 바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는 1969년부터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을 함께 맡으며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필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메타는 뛰어난 연주력과 국제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악단의 수준과 명성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무엇보다 그는 음악을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언어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꾸준히 이야기했고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음악가이기도 했는데요. 2007년 나사렛에서 아랍인을 위한 공연을 여는가 하면 또 2009년에는 이스라엘 아랍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미프네 설립에도 앞장섭니다. 미프네는 히브리어로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주빈 메타는 음악이야말로 갈등과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라고 믿고 있었던 셈이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D단조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1043의 1악장 비바체 감상하시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아이작 스턴과 바이올린의 길 샤함 모두 또 유대 아티스트들이죠. 그리고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이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60주년 갈라 콘서트 실황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주빈 메타는 2006년 독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음악감독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객원 지휘자로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대에 서고 있는 세계 최고령 현역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투어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대인과 아랍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는 서방 세계에서 큰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이스라엘과 아랍권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현실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몇 년 전 그의 오랜 친구인 바렌보임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주빈 메타가 투어를 맡아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90살을 맞은 주빈 메타는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날이 다시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며 음악과 평화에 대한 신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그의 음악 가운데 한 곡 듣겠습니다. 리히하르트 와그너의 Die Meisterzinger von Nürnberg. 뉴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오버처 서곡 듣겠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버전 실황으로 함께합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The Meistersinger von Nuremberg, 오페라 뉴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오버처 감상하셨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콘서트 버전으로 함께 감상하신 곡이었고요. 아주 멋진 연주회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이 실황 두 곡을 또 들으니까 이 진짜 주빈 메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었네요. 유영훈 씨는 어제 부천예술회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라 주미강은 이름만 익숙하지 막상 연주는 실현은 고사하고 음반이나 유튜브로조차 들어보지 않았었는데 어제 아주 끝내주는 세계 정상급 연주였습니다. 뭐랄까요? 자신만의 속어지만 쪼가 확실한 연주자 같았어요. 오호, 계속 듣고 있자니 외모도 연주도 왜인지 앤 아키코 마이어스가 겹쳐졌습니다. 두 분 다 아주 미인이죠. 미인 연주자. 어제부터 이제 팬이 되었습니다. 유영훈 씨가 또 이렇게 올려주고 앙콜도 무려 세 곡이나. 아이고, 홍영진 씨가 힐링 시간이셨겠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유클, 비 온 후 맑은 하늘과 바람이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함께합니다. 황순자 씨도 올려주셨고요. 유경란 씨가 광화문 무대 꾸미고 있는 거 봤는데 어제 양준모님 리허설 했다네요. 양준모 씨는 토요일 날 또 이제 저녁에 나올 거고요. 2037 쓰시는 분, 햇살 가득한 오늘 명동백장님의 경쾌한 목소리 들으며 유클 출첵해요. 모든 분들 불금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Alt Wiener Tanz Weisen, 비네의 춤곡들 가운데서 1곡 Liebes Freud, 사랑의 기쁨, 이거를 라흐마니노프가 솔로 피아노 버전으로 또 이렇게 편곡을 했거든요. 피아니스트 요셉 무그의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2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0: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앙리 베티의 세시봉 함께 들었습니다. 기타의 미렐리 라그렌,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닐스 헤닝 오스텟 페데르센, 그리고 드럼스 앙드레 체카리엘리, 그리고 이렇게 멋진 앙상블로 연주를 해줬습니다. 또 트리오로, 기타 트리오로 연주를 멋지게 독특한 구성이었네요. 5월 20일 금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일디님 퀴즈 카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고 이미르 씨가 하트 6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만날게요. 퀴즈 카페. 그리고 박정현 씨는 클라라 주미강 까르미나 브라나 두 연주가 같은 날이라 고민하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예매했답니다. 부천아트센터 공연도 참 훌륭했군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또 공연 보시고 또 나누시고 하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또 홍영진 씨는 기대됩니다. 말러 2번 부활. 3년 전쯤 1번도 봤는데요. 너무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부부의 날 어제 못 나눈 시간 오늘로. 아 오늘 또 공연 잘 가시나 봐요. 좋은 공연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장스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샤크 오펜바흐의 레페드랭, 이 라인의 요정들 오페라 가운데서 서곡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곡을 훗날 호프만의 이야기의 뱃노래에 다시 쓰게 되죠. 차용을 했습니다. 자, 마크 민콥스키의 지휘, 레 뮤지생 드 루브르의 연주, 루브르 음악가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크 오펜바흐도 뭐 핸델처럼 자신의 곡을 다시 활용, 재활용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호프만의 얘기 밴 노래는 정말 길이길이 남는 명작이 됐죠. 자, 5621 쓰시는 분, 부부의 날 사행시, 부드러운 말씨, 너그러운 마음씨, 부질없는 다툼, 일랑하지 않는 동반자, 의지하고 안아주는 사랑의 인꼬부부, 날마다 웃음꽃 피는 행복의 화원 우리 집. 이렇게 아주 예쁜 부부의 날 이렇게 사행시 보내주셨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 이 마음 그대로 또 멋진 또 한 해를 또 보내시고, 내년 부부의 날에도 사행시 새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골랐습니다. C장조 켈번호 314, 요게 이제 285D로 변하게 되죠. 원래 플루트 협주곡이었다가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오보에의 프랑수아 룰루에. 자, 위넨 그 아주 그 터줏대감입니다. 카메라타 자이스브루크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시장조 켈버너 314, 285D,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오보에 프랑스와 를루의 그리고 카메라타 짤스브루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신선함이 가득한 그런 곡을 또 함께 들어보셨고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신하게 만들기도 하는 도구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축제와 공연, 의식과 놀이 속에서 사용돼 왔는데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 배우가 여러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고 베네치아 축제에서는 화려한 장식에 이것이 도시를 가득 메우기도 했죠.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 눈이나 얼굴 일부만 가리는 형태도 많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팬텀도 상처 입은 얼굴을 감추기 위해 이것을 썼고요. 아람 하차투리안의 이것 무도회, 베르디의 이것 무도회, 또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몸곡 가운데 이것 무도회처럼 이것을 쓴 무도회를 소재로 한 연극과 오페라 발레 작품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아이즈 와이드 샷,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에서도 탐 크루즈가 쓰고 나왔었죠. 나의 얼굴과 정체를 숨기기 위해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자, 2번 선글라스, 3번 가면, 4번 헬멧. 여러분이 정답 보내신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먼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Phantom of the Opera 가운데서 All I Ask of You, 보컬의 패트릭 윌슨, 이 패트릭 윌슨과 보컬의 에미 로섬, 이게 이제 영화 버전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 버전이고요. 사이먼 리가 지휘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 오케스트라로 라울과 크리스틴을 이제 노래해주고, 아람 하차투리안의 마스카라드, 이 발레 스위트, 발레 모음곡, 이제 원래 연극 그 부수 음악인데요. 그 중에서 왈츠 감상하시겠습니다. 스탠리 블랙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리고 주세페 베르디의 움발로 인 마스케라, 오페라 무도회 가운데서 에리뚜께 마키아비, 내 마음을 더럽힌 것이 바로 너였던가,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 디 밀라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로메오와 줄리엣 모음곡 가운데서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발레 로메오와 줄리엣 모음곡 가운데서 마스크스, 가면 무도회, 드디어 정답이 밝혀지는 순간이죠.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또 그에 앞서서 주세페 베르디의 운발로 인 마스케라, 오페라 가면 무도회 가운데서 에리 두 게마 기아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레나토 브루소네 바리톤 음성, 잠깐 또 들어보니까 디미트리 휴브라스톱스키하고도 좀 비슷한 데가 있네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아람 하차투리안의 마스카라드, 발 마스카라드, 이 연극의 극 부수 음악 왈츠, 스탠리 블랙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The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가운데서 All I Ask of You, 영화 버전으로 쓰였던 패트릭 윌슨과 에미 로썸의 라울과 또 크리스틴, 사이먼 리가 지휘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한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또 이 커피 타실 분들, 저희 또 정답 맞추신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새싹 청취자 2093, 3번 가면이요. 전 가면 말고 모자 쓰고 얼굴 가리고 운동 갑니다. 가는 길에 계곡 데크 길 지나는 중인데요. 비 온 뒤라 물소리도 시원하고 밖으로 나오길 잘했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면 맞춰주셨고요. 새싹 청취자 7143, 흐흐 가면이요 가면. 베네치아에서 예쁜 가면들 봤어요. 오페라의 유령 멋진 뮤지컬이죠. 자, 저도 베네치아에서 가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3861, 3번 가면, 주름 져가는 얼굴에 이쁜 가면 쓰고 싶은 요즘이네요. 이탈리아 여행 가서 가면 쓴 현지인들 구경했어요. 커피 쿠폰 원추용 이렇게 올려주셔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면과 또 관계된 이 주제 영화 마스크 오브 조로 영화, 제임스 호너의 음악이죠. 이 타이타닉 음악 썼던 제임스 호너, The Mask of Zorro 가운데서 The Ride, 자, 이 말타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호너의 The Mask of Thoreau. 이게 이제 조로라고 이제 그 미국식으로 발음하지만 스페인식으로 읽으니까 그 뭐 멕시코나 이쪽에서는 Thoreau겠군요. 어, The Ride. 아, 이 말타기 함께 같이 타봤습니다. 자, 그리고 6을 시작하며 여행짐 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완성입니다. 메모를 보면서 가방에 넣는데도 다른 물건이 생각나 다시 풀러 꾸리고요. 3월 3박 4일 강원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점심 먹고 출발해요. 야호! 박정현 씨 너무 재밌으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또 건강한 시간 되시기 바래요. 신명숙 씨, 제가 좋아하는 날씨네요. 강한 햇살을 하느님 거하시는 상징이라는 구름이 가려주시니 얼마나 좋은가요? 음악도 흥겨운 선율로 흐르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유경량 씨는 조승우 보겠다고 오페라 유령 보러 갔는데 얼굴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걸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조승우 씨 노래를 들으시러 그 자체를 보러 가시는 거죠, 뭐. 자, 박정현 씨, 저는 선글라스요. 선글라스 쓰신 처음 만나는 분, 선글라스 벗으면 완전 다른 얼굴이더라고요. 어머, 이러는 거죠. 또 코로나 때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눈매만 보다가 마스크 벗으면 완전 다른 얼굴이었던 착시 현상이 있었지요. 지금도 마스크 쓰신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보의 음색이 오늘 날씨처럼 맑고 발랄하네요. 하고 박정현 씨 아까 또 오보의 프랑스 릴레이의 연주 들으시면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함께 들으실 곡 프란시스코 다레가의 레쿠에르도스 델 알함브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리스트 프란츠 할라스.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레쿠엘도스 데 라 알함브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트레몰로 가득하게 기타리스트 프란츠 할라스가 연주해줬고요. 오늘 끝곡은 크루트 바일의 세계의 작은 소품 중 4곡, 땅고 발라드입니다. 게르트 뮬러 로렌츠가 지휘한 뮌헨의 룬푼코 오케스터, 미넨 방송교향단 연주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두고 노조 조합원들의 온라인 찬반 투표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특검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석달 만에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귀국했습니다. 활동가 김아연 씨와 김동연 씨는 오늘 오전 6시 24분쯤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아연 씨는 취재진에게 이스라엘 점령군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감옥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구타를 당해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가자지구는 고립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폭격 때문에 사실상 기아로 굶주리고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에 고립된 수많은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씨도 이스라엘이 한 일은 자신들이 탄 배를 공해상에서 납치했고 민간인들을 상시적으로 고문하고 감금한 것이라며 저희는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폭력의 일부만 맛봤을 뿐이지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발지로 예상되는 관계 당국과 이스라엘 측에 우리 국민의 가자지구행 가능성을 알리며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두고 노조 조합원들의 온라인 찬반 투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잠정 합의안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제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등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평균 임금 6.2% 인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 신설 등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합의안이 가결되려면 3만 명대 중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수억 원대 성과급을 확보한 메모리 사업부 소속과 공통 부문을 합치면 3만 명을 넘습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한 스타벅스 코리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SNS에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유공자 희생을 기리는 건 모든 국민의 사회적 책무이고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0: 2028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울릉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구 향토역사관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기류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11월까지 특강과 답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경상도의 중심 대구, 대구 역사문화탐구를 주제로 역사문화 분야 전문가 특강과 찾아가는 박물관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첫 강의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오는 28일 불화로 찾아보는 대구적 불교 문화를 주제로 열립니다. 특강은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화나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구미술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무료 입장을 비롯해 특별전 연계 공연과 학술 행사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대구미술관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어미홀에서 특별전 서화무진의 의미를 담은 한국무용 무진 몸짓 공연을 개최합니다. 또 27일 오후 3시에는 미술관 강당에서 서화무진 연계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은 한국화 이야기 함께 말하다란 제목의 학술 행사도 열립니다. 이 밖에도 26일부터 31일까지는 미술관 SNS를 통해 축하 댓글 이벤트도 마련합니다. 한편 대구미술관은 지난 2011년 5월 26일에 개관해 지난 20일 기준 누적 관람객 329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제1회 대구 동구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번 대회는 동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19살에서 39살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0.8도, 습도 56%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영천성당 김재우, 마테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49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22일

너무 꼭 맞는 건 오히려 편하지가 않아요. 이 너무 꽉 맞는 옷은 감옥처럼 답답하게 내 몸을 옥죄기도 하고요. 또 너무 꼭 맞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파서 오래 걷기가 쉽지가 않죠. 또 가끔 설거지하다가 너무 꼭 맞는 그릇을 겹쳐 놓았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꼭 맞으면 일체감이 들어서 좋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숨 막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너무 꼭 맞지 않는 게 진짜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주말을 앞둔 금요일 문을 여 첫 곡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함께 들었고요. 저는 용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유명한 동그라미 이야기가 있죠.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서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정말 꼭 맞는 서로를 이렇게 찾아냅니다. 하지만 기쁜 것도 잠시 서로 맞는 두 조각이 딱 모이니까 너무 빨리 달리게 되는 거죠. 이 완전히 동그란 모습으로 갖춰진 하나의 원. 그렇게 되니까 벌레를 만나도 멈춰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꽃을 만나도 향기를 맡을 수가 없고 나비가 날아도 같이 놀 수가 없었죠. 이 쉘 실버스타인은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서로 잘 맞지 않는 이들에게 이 책을, 서로 잘 맞는 이들에게도 이 책을. 이 너무 잘 맞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덜컹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뒤뚱뒤뚱 같이 나아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이 그래야 더 여유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저와 친한 친구들을 생각해봐도 저와 꼭 맞는 친구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좀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 친구랑 놀 때 더 재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가 갖지 못한 의외성, 이 내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신선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랑은 맨날 투닥투닥 티격태격 하다가도 하하하하,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게 되는 거죠.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좋고 또 서로 잘 맞아서 좋은 그런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 다름이 주는 재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은 어떠신가요? 나한테 너무 잘 맞아서 좋을 수도 있고 용디 저는 이런 부분은 저랑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재미에서 함께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 맛있는 우리 라디오 빵집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류채칠리아님 오셨는데요.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씨에 금요일 오후입니다. 점심도 먹고 공원 산책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맞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맞추어가면서 이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삐걱대며 맞추어가는 게 인간관계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류채칠레님 어서 오세요. 저는 이 삐걱대고 맞추어간다라는 걸 느끼는 게 우리 또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서도 느끼는 것 같아요. 분명 저도 부모님 배에서 나왔는데 왜 평생을 함께 해도 안 맞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형제들도 어린 시절부터 쭉 같은 음식을 먹고 자랐지만 왜 스타일이 다른가. 때로는 저는 뭐 매운 거를 잘 못 먹고 저희 형은 매운 걸 또 좋아하고 그런 안에서 서로 이제 투닥투닥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먹을만하네 새로운 걸 또 느끼게 되네 라는 재미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애니님도 오셨는데요. 공원 산책하기 좋은 날씨예요. 비가 오고 난 뒤라서 그런지 맑고 깨끗해서 기분이 좋네요. 신부님하고 저희 빵순이 빵돌이들하고는 너무 잘 맞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빵순이 빵돌이 여러분들이 저 용디와 함께 이루는 이 합이 또 맛있는 라디오 빵집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 애칭으로 어떻게 빵순이 빵돌이로 앞으로 불러볼까요? 저는 이 신신우신의 재미와 맛이 우리 또 피디님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피디님께서 청취자분들 이렇게 사연 딱 듣고 계시다가 신부님 이 노래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또 기가 막히게 찝어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이게 또 신신우신이 굴러가는 재미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비아님도 오셨는데요. 신부님 맑은 하늘에 살랑살랑 스치는 바람이 기분 좋게 신신우신에 손잡고 이끌어주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실비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진짜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2부에 함께할 최수지 수녀님 만났는데요. 수녀님과 함께 약간 그런 농담했습니다. 수녀 오늘 그냥 반차 쓰고 도망갈까요?
1: 그러면 오늘 라디오 빵집 운영은 누가 해? 약간 이런 말 하면서 수녀님이 하세요. 신부님이 2부까지 다 하세요. 막 이런 농담하면서 저희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또 이 기분 좋은 날씨처럼 한번 쭉 이끌어 가볼게요. 오늘 라디오 빵집에 손님들 아주 북적거리고 있는데요. 우리 빵집 손님분들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어서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육인의 빵집 새로 오픈합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오늘도 빵집 손님분들 아주 북적이면서 찾아와주고 계시는데요. 티아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와 출석 도장 꽝 찍어주셨네요. 티아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별사랑해님께서 용대 신부님 반갑습니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 일들이 겹쳐서 처리하다가 이 스트레스가 확 올라올 때 숨 좀 쉬자라고 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좀 흐리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신신우 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별사랑해님 어서 오세요.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미루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에 막 치여가지고 이 아직까지도 일을 다 못 끝냈어요. 아 이번 오늘 저녁 내일 또 언능언능 해치워야 되는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별사랑해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 잠깐 숨 좀 쉬자.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해결될 것도 아닌데 어차피 또 저녁에 내가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12시 15분부터 함께하는 이 신신우신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래 지금 이 시간 용디와 함께 즐기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 라고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주말에 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로 갈까? 여유를 좀 어떻게 찾아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2부 빵집 옆 성지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빵순이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떠나볼 예정인데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만나니까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아주 무척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녀님 지금 밖에서 듣고 계실 텐데 수녀님 잘 준비해서 들어오세요. 과연 우리 수녀님께서 어디로 맛있는 빵지순례를 이끌어 주실지 잠시 후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CPBC 라디오가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CPBC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좋았던 순간, 아쉬웠던 점들 모두 다 담아주세요. 여러분의 그런 의견과 목소리가 우리의 CPBC 라디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요, CPBC 홈페이지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신신우 씨 오늘자 선거표에도 올려놓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하루 힘차게 보내면서 여러분들 듣고 싶은 음악과 또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저 용디가 여러분과 맛있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소유와 권정열이 함께 부른 어깨 듣고 오실게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의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마일님께서 용디 신부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주셨고요. 우리 김영민님께서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주셨네요. 우리 스마일님 또 김영민님 어서오세요. 이 강경인의 빵집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편하게 언제든지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오늘 하루 즐겼다가 쉬었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가운 인사 또 이렇게 나누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지네요. 5985님께서 오늘 써니데이 광명이 비치는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햇살이 막 비치고 뭔가 바람은 시원하고 아 이런 날 어디로 훅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 이제 휴가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막 어디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노래 어떨까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김지혜님께서 친구와 떠나는 여행이 또 제맛이죠. 그래서 진시몬의 보약같은 친구가 듣고 싶은데 틀어주시면 안되나요? 아 당연히 됩니다. 지금

0: 끝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1: 최유아느님께서 신부님 저는 내일 성령강림 대표장 떠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또 성령강림 대축일 맞아서 주님의 은총 가득히 받고 오시고요. 최경혜님께서 진짜 떠나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희 2부 빵지슬레로 같이 가시죠.
0: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0: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아주 신나가지고 정말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실비아님께서 와, 여행을 떠나요. 이 가사만 생각해도 행복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정말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이렇게 떠나고 싶은데 이 또 신신우 씨와 함께 떠나는 이 라디오 빵집으로의 여행도 사실 신나니까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지혜님께서 이 시간에는 내 친구가 바로 신부님이죠. 김강경 프란치스코 신부님 제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아니요. 우리 김지혜님께서 신청해주신 이 보약 같은 친구 들으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신나고 우리 김지혜님과 친구가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글라라님께서 음악 신나네요. 팔순 맞이하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데 이 곡이 너무 와닿습니다. 신나 신나. 그동안 고생한 저희 친정 아버지 김의균 바오로와 친정 어머니 최명아 아네스 두 분 생신이 같으신데 올해는 친정 어머니 팔순이세요라고 보내세요. 와, 팔순까지.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친정 식구들끼리 2박 3일로 경주 여행 갑니다. 선곡이 딱 맞아서 너무 좋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글라라님, 우리 아버지 바오로 형제님, 또 어머니 아니스 자매님 함께 모시고 이렇게 친정 식구들끼리 떠나는 그 여행 안에서 가족의 그러한 또 소중함과 사랑 더 깊이 느끼시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우리 신신우 신 가족분들과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지금 시간 12시 46분 1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 드립니다. 숫자 1부터 8까지는 1, 2, 3, 4, 5, 6, 7, 8이죠. 그런데 이 숫자 1부터 8까지 1, 2, 3, 4, 5, 6, 7, 8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재밌는 정답도 오답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숫자가 1부터 8까지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이걸 줄여서 다른 말로 네 글자로 하면 어떤 정답이 나올까? 여러분의 너무나도 기발한 정답들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 아이의 1, 2, 3, 4.

이하이의 1, 2, 3, 4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자, 숫자가 1부터 8까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정답들 또 오답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정답 읽다가 피식피식 웃고 있어요. 우리 디오니시아님께서 에잇 넘버라고 보내셨어요. 에잇! 에잇입니다. 에잇. 에잇. 네. 8개의 숫자가 있다. 에잇 넘버. 그럴듯했습니다. 우리 글라나님께서 1부터 8 해주셨는데 1부터 8! 딩동댕까지만 드릴게요. 네. 숫자가 1부터 8까지 있긴 한데 아 정확한 정답은 아니었네요. 우리 1500님께서 숫자 18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숫자 18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례세요님께서 90 빼고 라고 그러셨는데 아 네 한 거의 도착하셨는데 조금 더 가시질 못했어요. 3594님께서 신부님 너무 쉬운가요? 정답은 영구 없다요. 정답입니다. 와 우리 3594님께서 맞춰주셨네요. 정답은 영구 없다. 네 1부터 8까지만 있으니까 0과 9가 없어서 영구 없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어릴 적 처음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영구와 땡칠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라고 이렇게 3594님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3594님께서 정답 딱 맞춰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정답과 재밌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3594님 포함해서 오늘자 선곡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신신우신 홈페이지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신신우신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빵순이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루시의 전체 관람가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9: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 씨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진장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으로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함께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기본권이기도 한데요. 오늘 금요일 내가 몸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다. 나도 좀 자유롭게 퇴근하고 싶다. 오늘 반차 써?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자유만 있고 책임은 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건

0: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누릴 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해질 텐데, 우리의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더 빛이 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유롭게 하는 마법의 성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류하느님께서 이 마법의 성 노래 오래간만에 들으면서 떼창합니다.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이렇게 또 가사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소개하는 영상 볼 때 제가 그걸 봤어요. 이 노래 마법의 성이 아니라 어둠의 동굴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마법의 성은 지나가만 가는데 왜 노래 제목이 마법의 성이냐 막 이런 게시물들 봤었는데 참 원곡자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 애니님께서 수녀님을 위한 헌정곡 아니겠죠? 라고 보내셨는데,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수녀님은 제가 헌정하지 않아도 네, 잘 사십니다. 우리 수녀님 표정이 약간 이렇게 째려 보셨어요, 저 방금. 우리 수녀님을 위한 헌정곡 제가 또 한 곡 준비해 놔야겠네요. 오늘 2부 첫 곡 이렇게 빵집 진장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노래 한 곡 골라봤고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2부에는 빵집 옆 술래지기,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의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날 예정입니다. 우리 수녀님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그럼 2부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K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옆 K성지순례
0: 맛있는 빵지순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강경인의 빵집에 모두 모두 집합! 깃발 대신 빵 들고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신신우신 전속 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1: 그쵸.
0: 네, 선풍기는 잘 쓰고 계십니까 수녀님?
1: 아직 안 뜯어왔어.
0: 제가
1: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지난주에 우리 수녀님 이렇게 함께 방송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은 손 선풍기가 보이길래 하나 이렇게 또 소매를 넣어드렸더니 네, 수녀님 잘 쓰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네.
1: 아직은 틀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더우세요?
0: 저는 많이 더워요. 이제 또 사제관에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다가 놀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선풍기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 에어컨.
0: 사람 있을 때는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 약간 단점이 하나 생겼어요.
1: 뭐가 단점이에요?
0: 사제관에서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우리도 에어컨 틀자. 부모님의 약간 원망과 항의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저도 혼자 있을 땐 잘 안 틀거든요.
1: 네.
0: 근데 또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좀 틀게 그쵸, 되는 것 같아요.
1: 필요하죠.
0: 더웠다가 또 엊그제 좀 쌀쌀했어요. 비가 와가지고.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좀 화창한 그런 날씨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양말리님께서 내게 빵과 자유를 달라!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우리는 검정색하고 회색만 있어요.
1: 네네. 아마 네. 제 옷 색깔을 보고 물어보신 것
0: 저희가
1: 같은데.
0: 저희가 여름에도 검정색이면은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민폐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저희도 덥거든요. 네네.
1: 저도 이제 이 끌러지 셔츠가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뭐 검정색, 회색, 남색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네, 빨려고 오늘 검정색 입었습니다. 사실 좀 찡겨요. 이 옷이 지금
0: 좀 그래 보이긴
1: 살이
0: 하는데.
1: 좀 쪄가지고 오늘 좀 갑갑하긴 한데 네, 지금 새로 좀 옷을 이렇게 수선을 좀 맡겨놔가지고 다시 편해질 예정입니다.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오늘 너무 화사하네요. 너무 예쁜 백의 천사 세라피나 수녀님이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네 천사 네. 수녀님 네
0: 허허 감사합니다. 네.
1: 최경혜님께서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 오늘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을 기다렸어요. 너무 반갑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수녀님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0: 그러게요. 너무 감사하죠.
1: 우리 수녀님도 오늘을 기다리셨죠?
0: 네, 네.
1: 대답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0: 네. 왜 이렇게 금일 빨리 오는지.
1: 춘희바라기님께서 여신 최수지 수녀님 어서 오세요라고 또 환영의 인사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강림 대축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 성령강림 전 9일 기도도 이렇게 함께 바치고 있는데
0: 맞아요.
1: 어떻게 그 본원 수녀님 계신 공동체에서도 그 성령강림 카드 뽑으시나요?
0: 네, 저희도 뽑습니다.
1: 누가 이렇게 만드시나요? 아니면 구입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0: 만들어서.
1: 오.
0: 네, 직접 만들어서 저희 수혜님들이 이제 고생을 좀 해주고 계시죠.
1: 금손이시군요, 또 이렇게
0: 그쵸.
1: 예쁜 카드. 이 성령강림 카드를 뽑으면 이제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가 거기 적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두려움, 지식, 효경, 깨달음, 굳셈, 의견, 실기 이렇게 있는데 저희 또 CPBC에서 이렇게 함께 성령 카드 뽑을 수 있게 마련해 주셨어요. CPBC
0: 네네.
1: 플러스에 들어가시면 성령 7은 뽑기 있으니까 또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데요. 수녀님 어떻게 내가 이번에 좀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0: 뭐든 주심 땡큐죠. 네.
1: 약간 지금 논문도 써셔야 되고 할 게 많아서 지식?
0: 아이 뭐
1: 깨달음
0: 뭐 뭐든지
1: 뭐든지
0: 네 감사할 뿐이다.
1: 네.
0: 네
1: 우리 방금 PD님께서 이 CPBC 플러스에 막 들어가가지고 성령 7은 뽑기 우리 수녀님 이름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용기가 나왔네요. 용기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의지를 견고하게 해주는 은총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녀님 이미 굳건하시잖아요. 용기 많으시잖아요.
0: 아니요.
1: 요새 좀 이렇게 약해지시나요?
0: 악의 유혹이 아주 그냥 그득그득해가지고
1: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번 성령강림 함께 맞이하면서 어떤 은사를 청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은사를 주님께서 주실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순교자들도 약간 그런 성령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셨겠죠?
0: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순교자 이야기 특별히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그럼 순교자들과 성령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네, 우리가 다가오는 성령강림 대축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총을 청하고 특별히 오늘의 빵지순례는 우리의 순교자들은 성령과 어떻게 만나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래로 좀 한숨을 고르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희 제작진과 제가 우리 수녀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한 곡 헌정곡 준비했습니다.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듣고 오실게요.

0: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빵집역 성지 순례에 우리 신신우 신 전속 순례지기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 노래 수녀님을 위해 골라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1: 통통 튀네요.
0: 네, 에너지가 좀 이렇게 올라오셨나요?
1: 아유, 네,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오늘따라 이상하게 축축 처지는 느낌이라서 제가 네. 네.
0: 우리 경산 해피맘님께서 찬미예수님 순교자 생각하면 이 본당 갈등과 또 오해의 아픔을 다 견뎌내고 주님께 의탁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악마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작년에 성령 치른 카드도 받은 것까지 함께 보내주셨어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순교자들의 어떤 정신과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본당에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 좀 그 힘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순교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걸 견뎌내셨을까? 이 성령을 생각해보면 아까 용기가 나왔었잖아요. 성령의 용기가 없었으면 진짜 불가능했나? 아니면 원래부터 신심이 좀 깊었나?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1: 안 그래도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랑 또 이렇게 올려주신 사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또 뭔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잖아요. 뭐 신부님도 그렇겠지만 수녀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온 삶을 다 바치고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또 때로는 하느님보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런 현실을 겪을 때 사실은 우리 순교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그냥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들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순교자들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안다면은 우리 삶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은 이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코린토 2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 7절인데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니고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힘이냐면은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힘에 의해서 계속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코린토 2서에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이 질그릇 속에 받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 힘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아도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엄청난 힘.
0: 네.
1: 엄청난 힘이 무엇일까?
0: 무엇일까?
1: 우리가 또 이번 주를 그래서 이번 주일을 그토록 고대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바로 성령의 힘이죠.
0: 아, 우리가 이미 우리의 이 질그릇 속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물,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근데
1: 그렇죠.
0: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고 다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이미 하느님은 우리 질그릇에 모든 걸 다 담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순교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하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제 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
0: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첫 순교자
1: 네.
0: 스테파노죠.
1: 그렇죠. 첫 순교자는 바로 스테파노였는데요.
0: 네.
1: 이 스테파노의 순교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사도행전을
0: 네.
1: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0: 아.
1: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순교자들은 이 성령의 온전히 매여 있고 휘감겨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순교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순교는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내가 순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네.
0: 그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 와 그분들은 정말 신심이 가득했나 보다. 믿음이 강했나 보다. 나와는 다른 사람인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이 성령께서 그 순교자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순교자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가 더 은총으로서 가능했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1: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이 얼마나 그렇게 위대한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좀 편협한 어떤 생각 안에서 이 성령 활동을 하는 네. 성령 기도라든가 하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편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좀 생소하고 낯설거든요. 특히 성령 기도회나 성령 세미나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청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먼저 찾아오셔서 이번 주 복음 주일 복음이 그거죠.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의 힘에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순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은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근데 이 모든 말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모습과 동일하죠.
0: 딱 겹쳐지죠.
1: 그쵸? 또. 근데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도 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마르다라고 말한다든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이 마르코 복음이라든가 마테오 루카 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순교자들이 증거하는 하느님 순교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순교자들 개개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순교자들에게 충만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0: 이 순교자들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그 순교자들의 이 입으로 또 행동으로 그걸 이제 끌어내시는 거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이제 우리가 교부라고 하는 이제 옛 교부인 안티오키아의 이니아시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박해라든가 내가 겪고 있는 그 시련, 고통 하느님이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셨을까 근데 그 순간에 가만 보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순교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느님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의지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하느님을 증거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0: 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주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의 감도로 우리를 이렇게 또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또 이렇게 순교자들의 그런 모범을 통해서 또 우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1: 만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성경 말씀을 또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번 주 주일에 제 이독서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성령의 은사,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0: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밥 먹을 때 식사 전 기도도 잘 부끄러워서 못 하고 이렇게 뭐 지하철 탈 때 이렇게 묵주기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 누가 막 쳐다볼 것 같고 그런 마음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네. 내 신앙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 또 이렇게 수녀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우리의 순교자들도 있었고 우리가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또 가지고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듣고 오늘의 이야기 순교자들과 그 기도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리시트의 주 성령이요.

0: 심플리시티의 주성령이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빵집옆 성지순례에 우리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오늘 순교자들의 기도와 마음속으로 그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 뭐 피정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 나의 욕심과 힘으로는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그걸 꺾고 정말 주님께서 이걸 더 바라시겠지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정말 뭔가 이렇게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때 아 그렇지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됐구나라는 걸 느끼긴 하는데 그게 또 365일 24시간 이어지진 않거든요.
1: 그쵸.
0: 우리는 자꾸만 그 안에서 스스로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면 분명 주님을 마음속 한가운데 모셔놨다가 내 바쁜 거 하고 싶은 게 들어오면 주님 잠깐 옆으로 좀 피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약간 이렇게 내 마음을 구석으로 가고 다른 것들이 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너 뭐하니? 너 분명 너의 영혼 한가운데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도록 기도하고 다짐했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순교자들을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저처럼 순간순간이 아니라 한 생을 또 그렇게 또 성령에 따라 살고 순교의 용기를 얻고 은총을 받았을까 그게 늘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순교자들 성경을 좀 어떻게 모시고 살았을까요?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나요?
1: 이제 뭐 순교자들의 어떤 증언이나 뭐 기록 안에서 뭐 성령께 청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순교자들의 모습과 순교자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순교자가 한 분 계십니다.
0: 네.
1: 이분을 현양할 수 있는 성지를 오늘 추천할까 했는데 이미 했더라고요.
0: 어디였죠? 네,
1: 당국에.
0: 당국에.
1: 네, 당국에에서 순교하신 이제 백삼인 성인 중 한 분이신 성 이문우 요한이십니다. 네, 성 이문우 요한은 이제 뭐 앞에 뭐 다른 여러 생애에 관한 여러 이야기는 건너뛰고 이제 말해보자면은 이제 선교사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노고산에 안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체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체포가 되었을 때 이문우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체포되는 그 과정 순간에 대해서 천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어찌 그분의 부르시는 소리에 대답을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체포가 되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포당하는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특별한 순교의 길로 초대하시는 거다. 어떻게 대답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순교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네네. 좋을까 싶은데요. 이문우 요한 성인은 그렇게 체포가 되어서도 그런 모든 신문이나 회유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시고 이제 형조에서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로서 순교를 준비하시고 당국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이문우 요한 성인이 옥중에서 배교자들을 이제 또 보게 돼요. 네,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가족들에게 또 편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문우 요한 성인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났는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교자들을 만나고서 아마도 이제 그 마음 이 배교라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은 크고 작은 배교를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내가 뭐 하느님을 믿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옛날처럼 앞으로 하느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배교하겠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이 배교의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문우 성인이 쓰신 천주 가사가 네.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은 천주 가사라고 하면은 옛날 이제 또 문과적으로 말하면 어렵지만
0: 노랫말 그쵸? 가사죠. 네, 약간 네. 옛날 삼사삼사 네. 이렇게 이어져 있던
1: 옛날에는 네. 이렇게 교리를 네. 구전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런 천주 가사가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
0: 네. 순환기약 다다라니 주 예수 산해 가사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네.
1: 네. 네. 우리 성 이문우 요한이 쓰신 천주 가사 중에 가사가 옥중재성이라는 천주 가사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옥살이를 하고 하면서 약해져 가는 나를 비롯한 우리 교우들의 그 약해지는 마음이 다시 한번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교한 교우들이 회개를 해서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으로 지은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배교하는 그 모든 순간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고 지난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고해하고 보속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과정이 성령의 활동하심이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성령께서 언제 내 안에 활동하시는가 가장 도드라지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1: 그럼 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 모든 성령 치르니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문우 요한 성인이 정말 배교하는 교우들에 대해서 갖는 그 아픔, 가슴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옥중재성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옥중재성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순교는 하느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과거에 급제한다라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교는 이 과거에서 낙방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으로 가는 과거를 치는 이 순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으려면은 선행, 착한 일을 하고 네. 또 애주 애인을 실천하는 것,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신앙으로 극복할 때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교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나아갑시다.
0: 네.
1: 성령의 힘을 얻어서 다시 하느님께로 나아갑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 나약함을 극복하고 순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해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0: 야, 박해를 기회라고 또 그쵸. 보시는 거네요.
1: 박해가
0: 네.
1: 없으면 순교도 없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회개는 없어요. 물론 죄 짓지 않고 항상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0: 죄를 좀 더 지어도 되겠는데 그럼.
1: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고해성 사건이라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착하게 이문우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 선사.
0: 선생 선사.
1: 착하게 살고 착하게 네. 죽는 것.
0: 어.
1: 네. 좋은 삶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선행하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달게 받고
0: 야, 어떻게 달게 받아 그걸 자꾸
1: 십자가를 좋은 기회로 여기면서
0: 네.
1: 목숨을 내놓는 것
0: 야.
1: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0: 네.
1: 네, 그거야말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정말 하느님 나라 올라가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쩌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성인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과거에 급제하는 일과 같다고.
1: 네, 그렇죠.
0: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1: 성령이 해주신다.
0: 아,
1: 네. 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 또 수녀님과 함께하는 이 또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순교자들의 마음을 함께하고 또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 하느님 나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007님께서 신부님 저는 매주 성경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경강림 대축일 앞두고 성경에 대해서 수녀님 말씀도 좋고 성가도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샘솟고 있음을 느끼고 있네요. 라고 보내셨네요. 아, 우리 또 수녀님께서 딱 성경강림에 맞춰가지고 네. 또 이렇게 순교자들의 마음까지 전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김재님께서 저는 아무리 묵주기도를 해도 새싹이 돋지 않고 꽃도 안 피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뭔가 열매를 맺길 바라면서 하면은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냥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지향이 하느님의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한 순간에 정말 꽃이 만발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우리 수녀님 말씀을 들으니까 신학교 신부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신학교 신부님 중에 꼭 아침마다 청소를 시키시는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신학생들 얼마나 피곤해요. 아침에 안 그래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미사하고 아침 먹고 수업 갈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님이 자꾸 나와서 기숙사 앞에 그 길을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투덜거렸어요. 신부님 지금 나가도 깨끗하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이거 왜 쓸어야 되냐고 그랬는데 그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바닥을 쓸면서 너네가 만나는 하느님이 있다. 그래서 동기들끼리 이렇게 하기 싫지만 함께 해내는 마음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구석에 숨어있는 그 먼지와 낙엽들 쓸어낼 때 그 먼지가 더 이렇게 길로 안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속으로 그럼 신부님이 더 열심히 쓰시고 우리는 수업이나 가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아 그게 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려고 네. 그렇게 또 그런 걸 시키신 게 아닐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불필요하고 약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그 순간 자체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1: 우리 삶에서 우리 삶과 생활에서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순간이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 자녀로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원래 하느님 나라 가기는 힘들다. 어렵다. 원래 힘들다. 우리가 자꾸 그걸 까먹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편하게 하느님 나라 가려고 하는데
1: 아니 성인 성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0: 이렇게 성지순례도 가고 기도도 아니, 하고
1: 아니 우리가 성인 성녀 하면은 굉장히 네. 이렇게 뚝딱 나오신 것 같지만 네. 성인 성녀들이 그 시북시성을 그 통과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수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성인 성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세라피나님께서 수녀님 방송 듣고 지금 신리성지 갔다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네.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빵지순례를 함께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번 주말에 성지라도 한번 가보자. 순교자의 마음을 좀 더 배워보자. 순교자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청하고 기도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나.
1: 맞아요.
0: 수녀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짝짝짝짝. 우리 수녀님도 꼭 성인 성녀 되시기를. 네.
1: 우리 목적은 성인 성녀가 되는 게 목적이 맞아요.
0: 네.
1: 하느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고 하느님 나라 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혼인 예복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혼인 예복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 성인 성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성인 성녀가 되고 싶다고 네. 네,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0: 네.
1: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더 이문우 요한 성인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다짐을 순교의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이문우 유한 성인의 말씀을 좀 더 전해드리면요. 마음속에 예수의 오상을 깊이 새겨두십시오. 천주님께 사랑을 사랑으로 갚고 목숨으로 목숨을 갚으십시오. 이런 말씀과 함께요. 이문우 성인의 옥중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마귀와 세속과 육신 이 세 가지 원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세 원수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육신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매 처마다 열심히 묵상하면 영혼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또한 갖가지 핑계로 성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미루다간 지옥에 빠지고 맙니다.
0: 와, 네, 또 이 성인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또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렇게 또 얻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네.
0: 우리 수녀님과 오늘 이렇게 순교자들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봤는데요. 우리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수녀님의 그 요점 정리 딱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 성녀가 되려면 순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는 순교란 무엇일까요?
1: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걸 한 적 있어요. 우리 수녀님들에게 이제 순교란 무엇인가, 나에게 순교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나누어 보면은 우리 수녀님들이 네. 다 하신 말씀이에요. 순교는 이 시대에서 순교는 용서하는 것, 싫은 것을 품는 것, 항상 미소 띈 얼굴, 날마다 순간순간 사랑을 선택하는 것,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 친절을 다하는 것, 겸손으로 모욕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순교, 막 정말 거창하게 목숨을 바치고 막 세상에 나아가서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 각자가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성껏 하는 거죠. 뭐 하나 이렇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저희 수녀님들이 항상 아침마다 성령 강림송을 노래로 바칩니다. 네. 이제 그 성령 강림송 노래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데 제가 거기서 한 부분만 하면요. 네. 노래로는 못 하겠고. 밤이 낮과 같아라. 분심 잡념 없는 마음. 아, 참 찬란하여라. 불로 오신 성령은 진정 사랑이시니 형제애가 모시네. 노력에서 열나네. 열에서는 불이 나네. 불이 사랑이라네. 네,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할 때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빵지순례 떠나봤고요. 우리 수녀님의 또 성인 성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녀 오늘도

강요민의 신신우신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과 주일 보내시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 잘 챙겨 드시고요. 또 성령의 은총 은사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라디오 빵집 문을 다시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예고를 하나 드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을 1부부터 105분 동안 특집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 4대 종교인의 유쾌한 종교 대통합 4대 종교 특집으로 만남 중창단의 감동의 라이브와 또 이야기 함께할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박혜원의 목소리로 하늘을 달리다 흐르고 있고요. 여러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불교엔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요. 유마힐 소설경, 짧게는 유마경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유마경이 중요한 경전으로 취급받는 이유는 출가해 깨달음을 얻은 스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유마힐이라는 거사가 주인공이기 때문인데요. 가정이 있는 제가신자로서 불교의 진수를 체득하고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불량한 사람에게는 훈계를 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죠.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사제나 수도자는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의 신앙 안에서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는 주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비록 가는 길은 달라도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올해 봉축퓨어처럼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오늘은 5월 22일 부활 제7주간 금요일이에요.

0: 오늘의 첫 곡 이승기의 스마일보이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오는 주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 덕분에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여유로운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만큼이나 불교에선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봉축표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라고 하잖아요. 비록 서로의 생각이나 입장은 달라도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존중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은 맑은 연못처럼 평안해지고 또 세상도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불교에서 이런저런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불교의 자비와 포용에 우리 가톨릭의 환대와 나눔과 만나서 WYD와 같은 큰 국제 행사에 타종교의 이해와 존중도 뒷받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해와 센스도 필요한 순간이죠.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땡땡 받으소서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두 번째 회칙 땡땡 받으소서 반포 11주년을 기념하는 건데요. 전국 교구와 수도회가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성모당에서 개막 미사를 봉헌한 우리 교구도 백두대간 국립수목원 연구원 특강, 8연습지 생태체험, 여기에 공생공존 영화, 별과 모래,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는 24일까지 우리가 기념하는 땡땡 받으소서 주간은 무엇일까요? 1번 찬미 받으소서 주간, 2번 밥상 받으소서 주간, 3번 술상 받으소서 주간. 1번 찬미 받으소서 주간, 2번 밥상 받으소서 주간, 3번 술상 받으소서 주간.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의 오답도 환영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IS 동서 광고 듣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노래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바로 나왔죠? 땡땡 받으소서. 힌트송 한국 천주교 수원교구 청소년위원회 카이로저스의 땡땡 받으소서였고요. 노래 제목이기도 한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찬미 받으소서 주간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한 두 번째 회칙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소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 지구를 공동의 집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현대 문명이 직면한 위기들을 새롭게 진단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지침서라는 점에서 더 넓게, 더 오래 확산시켜 나가야 할 환경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존재하는 공생공존의 세상. 태초의 그 아름다웠던 세상을 위해 작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리안나님 1번 찬미받으소서 주간이죠 하셨고요. 엘리사비님 찬미받으소서 네, 대건안드레아님 찬미받으소서 잘 맞춰주셨고요. 7632님도 3045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센스있는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 드린다는 거. 2319님 오늘은 엄마 생일입니다. 어머니 용돈 받으소서. 용돈 받으소서. 오늘 어머님께서 아마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아닐까. 효자 효녀 효자 하시네요. 2319님 정말. 그리고 꼭 오늘이 아니어도 이번에 휴일까지 있으니까 주말이나 휴일에 얼굴도 꼭 보여드려야 완벽한 효도라는 거 아시죠? 7005님 여러분 아시죠? 월급 받으소서. 오! 꺄! 맞네요 여러분. 우리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월급 받으소서 이 말은 매일매일 듣고 싶네요. 아 기분 좋다. 6429님 새싹 문자신데요. 빨리 듣고 싶은 말 택배 받으소서. 아, 이 말도 정말 매일매일 빨리 듣고 싶죠. 뭐 받으소서 하는 경칭은 없어도 택배가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런 문자 받으면 하루 종일 설레고 행복하잖아요. 택배 받으소서 좋습니다. 대건안드레아님 정답 응원 받으소서 주간. 어제 창세기 그룹 봉사 첫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모임 끝나고 나오니 주임 신부님께서 수고했다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울컥했습니다. 아유 제가 뭐랬어요. 어제 진심은 통할 거라고 준비하신 만큼 잘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잘하신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나가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당첨자는 월급 받으소서 7005님께 드립니다. 와!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휴일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앞으로 오늘 월요일까지 뭐하지? 하는 계획들 나눠주세요. 대성이 부릅니다. 날바귀순.

차트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3400님, 오늘 아침에 미리 이불 빨래 널어두고 왔습니다. 오늘 뽀송한 침대에서 잠들어서 내일 오후 3시쯤 일어날 거고요. 꾸질꾸질하게 쇼파에서 폰 보고 TV 볼 거고요. 주일에는 다시 예쁘게 하고 미사 갔다가 청도사 구경 겸 드라이브하고 심야 영화 보고 월요일에는 쇼핑하고 화요일에는 쇼핑해서 산 옷 입고 출근할 거예요. 아유, 계획을 아주 탄탄하게 세우셨네요. 정말 문자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3일의 휴일을 열심히 쉬고 아주 즐겁게 보내주겠다 이런 의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오늘 뽀송한 침대에서 잠들어서 내일 3시에 일어나겠다. 아우, 이 다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저도 그래야겠어요. 6913님, 미뤄뒀던 대청소를 할 겁니다. 그렇게 청소하고도 하루 휴일이 더 있다니 청소 스트레스도 없네요. 맞네요. 우리가 대청소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좀 개운해지겠지 하는 기대도 있지만 주말을 청소하느라 다 보내면 왠지 좀 억울한 마음도 들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더 생겼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 같죠. 7632님, 저희 본당은 월요일에 성지순례 갑니다. 버스 4대에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조심히 다녀올게요. 와, 이 휴일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네요. 어르신들 잘 모셔드리고요. 7632님도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3045님, 요즘 제 마음이 왠지 예민해지고 편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그러니 갑자기 가톨릭 방송이 듣고 싶어서 점심 먹으며 차분히 듣고 있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예, 세상에 많고 많은 방송이 있지만 가톨릭 방송만큼 이렇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희망을 주는 방송은 없거든요. 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응해 9645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어서 오세요. 너튜브로 여러분 함께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남기면서 참여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3045님과 6913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선물 당첨자 공개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 로고송 들을 시간인 거 다 아시죠? 오늘은 특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고송 나갑니다.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장 노래해드리리. 아네스의 행복 찻집 금요일엔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 포항에서 두 분이 행복 찻집을 찾아주셨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뜨겁게 살고 계신 두 분, 장량성당 청년밴드 허유진 아나스타시아 자매님 그리고 한시은 루피나 자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1: 아, 네. 저는 이제 장량성당의 청년회장을 하고 있는 허유진 아나스타시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장량성당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시은 루피나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량성당이 4대리구죠?
1: 네,
0: 포항에.
1: 네.
0: 아유, 참 멀리서 대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저희도 너무 영광입니다.
0: 오늘 장량성당 청년밴드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우리 장량성당 자랑 하나씩 들어볼까요?
1: 시은 씨 먼저 해보시겠어요?
2: 네. 저희 장량성당에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많은 신자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네. 열정이 대단합니다.
0: 열정적이다.
2: 네, 그래서 그런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신자분들을 보면서 저도 아, 저렇게 신앙활동해야지 하고 마음먹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그렇게 또 그분들 중에 한 분으로서 오늘 방송에 나오셨고요.
1: 그렇죠.
0: 네. 또 그럼 아나스타시아님의 생각하시는 자랑 뭐가 네. 있을까요?
1: 또 저희 청년들은 대부분이 교리교사를 하면서 청년회도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0: 같이요?
1: 네. 그래서 여기 한시은 루피나 자매님도 교리교사 하면서 청년회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대단하시네요. 네. 보통 하나씩 하잖아요. 둘 그쵸? 중에 하나.
1: 네. 그래서 다들 여러 가지 일을 다 한꺼번에 하시면서도 그거를 힘들어하시지 아니고 안 하고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0: 와, 네. 정말 이 봉사 얘기만 들어도 그 본당의 어떤 열정과 사람들의 자세를 네. 느낄 수 있는데 대단한 곳이네요, 장량성당.
1: 네.
0: 지금 응원도 많습니다. 영영님께서 장량이 없으면 안 되는 천상의 목소리들 허유진, 한시우 화이팅 하셨고요. 그리고 JJ문님께서 장량의 봄을 파이팅 하셨고 김율랑님도 자매님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응원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노래해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방금 들으셨죠? 우리 행복찻집 로고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이거 이게 저희 2023년에 첫 방송할 때부터 로고송을 함께 했는데 이 곡의 작곡, 작사, 노래까지 다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나스타시아 자매님입니다.
1: 네.
0: 영광입니다, 정말.
1: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아유,
0: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 네.
0: 어떻게 이 로고송을 저희가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온 김에 또 하고 가야죠.
0: 와, 이걸 라이브로 듣는다니? 1, 2, 3, 4.

0: 감사합니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1: 와, 아니 로고송을 라이브로 듣게 되다니. 네. 와, 진짜 신기하네요.
0: 네, 저도 기분이 되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런 게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1: 맞죠?
0: 네.
1: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 지금 너튜브로도 매일 듣는 로고송인데 대단합니다 하고 김영민님.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달짜신문님도 들어오셨는데 출연하실 때마다 로고송 나오면 네. 아, 네,

0: 뉴스에 조금 이상하게 따라하시거든요. 지금도 따라하고 계시네요. 아, 진짜 멋진 곡인데 항상 이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 로고송이 나오면 출연자분들이 하나같이 로고송 좋다고 하세요.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나 좀 잘 만들었다 싶으신가요?
1: 아, 제가 생각하기엔 잘 만들었습니다.
0: 아, 맞아요. 아,
1: 근데 이게 또 아쉬운 게 제가 장비를 막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더 좋은 장비로 녹음을 해서 더 좋은 음질로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0: 아니에요. 이게 제일 정겹고 제일 정말 행복찻집의 어떤 감성을 잘 살린 것 같고.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루피나 자매님 옆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이런 로고송.
2: 이렇게 다재다능한 언니 옆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활동하는 게 정말 영광이라고 맞죠? 생각합니다.
0: 아, 장량의 자랑들이 많네요. 이렇게 라이브 로고송과 함께 노래해드리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주제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은 신앙 속에서 찾아가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노래들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0: 네.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변에 정말 많은 신자분들, 언니, 오빠들, 친구들이 있는데 다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0: 그쵸.
2: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신앙활동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의미도 좋고 이름도 신앙 속에서 찾아가는 행복.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잖아요. 참 멋진 주제를 정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행복 노래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곡 불러주시나요?
1: 첫 번째 곡으로는 저희가 노엘의 서로 사랑하며를 준비를 했어요.
0: 네.
1: 사실 장량성당 청년회는 대부분이 노엘이라는 찬양팀의 팬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제가 노엘이라는 밴드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이 서로 사랑하며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사랑을 하는 게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1: 때로는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는 다투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서로 사랑하며를 첫 번째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너무 좋네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다짐하면서 첫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어머, 되게 가슴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촉촉해지는 곡이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수녀님들께서 출연하셨을 때랑은 또 다른 뭔가 그런 깨끗함? 뭔가 이렇게 소녀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어우, 정말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우리 노엘 돼서 들어왔는데요? 우리 노엘 아이디로 늘 사랑 가득한 장량 청년들 소중한 찬양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도 오늘 이 노래 듣고 노엘의 팬이 될것 같고 또두 분의 팬이 될것 같습니다.
1: 또 노엘이 이제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0: 아,
1: 들었어요.
0: 정말요?
1: 그래서 앨범이 발매될 그날까지 저는 이제 인스타를 열심히 보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저도 기다리면서 발매되는 순간 행복찻집에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영님 참 좋은 곡입니다. 그리고 달짜 신부님께서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미트뽀 장량 하셨고 대건안드레아님도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하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참 정말 예, 말씀해주신 대로 아름다운 목소리 또 아름다운 가사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그분의 진실한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지켜가겠네 하는 이 부분이 참 와닿는데 두 분은 언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셨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건가요?
1: 신씨 먼저 얘기해보네.
2: 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건 아니고 이제 뒤늦게 초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서 성당에 왔다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일학교 선창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노래하는 게 좋아서 시작했던 활동들이었는데 점점 선창을 하면서 제 삶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게좀 느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뭔가 좀 봉사하는 삶을 더 살려고 노력하게 된것
0: 그렇게 하느님 사랑을 느끼시고 꾸준히 계속
1: 같습니다.
0: 선창 그러면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1: 네.
0: 멋지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우리
1: 또,
0: 아나스타시아
1: 네. 저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0: 자매님은요? 네.
1: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성당에 나오는 거여서 그런 친구들하고 노는 공간? 이렇게만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다들 고등학생 때는 힘들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때 좀 성당에서 뭔가 미사를 드리고 성당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등교하기 전에 성당에 들러서 새벽 미사를 드리고 등교를 하거나
0: 와,
1: 아니면
0: 고등학생이.
1: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이제 경당에, 저희가 천주교 재단학교여서 학교 안에 경당이 있거든요. 경당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하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서 이 위로를 내가 보답하려면은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0: 아, 멋지시네요. 두분다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냥 그러고 나면 끝할 수도 있는데 다시 그렇게 봉사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멋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밴드 봉사만이 아니라 빠스카 성서 모임도 하시면서 교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각자 교회 안팎에서 어떤 활동들 하고 계세요?
1: 저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스카
0: 빠스카?
1: 성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0: 네. 봉사자시죠?
1: 네, 저는 일단 공부도 지금 마르코 공부를 하고 있고, 창세기 봉사자를 하는데 저희 팀원이 여기 있습니다.
0: 아, 또 같이 빠스카를 하세요? 똘똘 뭉쳐있네요, 정말. 장량
1: 네.
0: 대단하다. 그리고요?
1: 그리고 지금 교구에서 활동하는 거는 따로 없는데, 그 WID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싶어서 이번에 WID 간담회도 한번 참석을 해서 들어보고,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0: 저희가 조직이 신부님들이랑 같이 그 월요 청년대회 방송을 하는데
1: 아, 네.
0: 지금 조직이 신부님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1: 네.
0: WID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요. 또 사미님은요?
2: 저는 이제 처음에는 청년회에서만 전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교사 제의를 받아서
0: 네네.
2: 교사회에 올해부터
0: 아,
2: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 올해부터예요? 아,
2: 네.
0: 축하드려요. 그럼 곧 있으면 또그 뭐라 그러죠? 교사 재교육 그런 거
1: 아,
0: 있잖아요.
1: 교리교사의 날 행사,
0: 아,
1: 네,
0: 그런 것도
1: 있죠.
0: 가셔야겠네요.
2: 네.
0: 아유, 또 즐겁게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열정적인 활동들이 물론 뭐 기쁘게 시작은 해도 하다 보면은 가끔은 의무감에 억지로 하게 되기도 하고 뭐 관계에서 힘들기도 하고 하는데 뭐 항상 뭐 SNS에 올라오는 그런 사진 보면은 늘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세요?
1: 신씨 있으신가요?
2: 네.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 항상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뭔가 아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되나?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과 의문이 많이 드는 성격이라서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준비를 하곤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선창 끝나고도 신자분들이 오늘 선창 좋았다고 한마디 말씀해주시면은 네. 내가 이 맛에 선창하시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뭔가 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0: 또 보니까 처음에 뭐 봉사 시작하신 계기도 그렇고 내가 경험한 어떤 그런 감사함을 잊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2: 네,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0: 그런 또 멋진 자세를 배워봅니다. 우리 자매님은요?
1: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이 아무래도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찬양 기도회를 했거든요. 저희 청년회에서. 근데 그때 준비를 하면서 시간은 촉박한데 연습이 안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찬양 기도회를 하는 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쳐지고 그리고 같이 기도회 오신 분들이 너무 감동해서 그 감동한 표정들을 보니까 그날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네. 그 기억들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0: 진짜 우리 교구에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뭐 이런 반응들로 힘을 얻고 계시잖아요. 오늘 노래해드릴 이에도 그런 응원글 많이 남겨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2: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화양연화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가끔은 당연시하게 너무 일상 속에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순간들을 당연시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진짜.
1: 가슴.
0: 아, 오늘 정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힐링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1: 네.
0: 노래 앨범에 실제로 우리 아나스타시아 자매님 이름이
1: 아,
0: 있던데,
1: 네.
0: 작곡, 작사에도 참여하시고, 노래도 직접 하신 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역시 로고송 제작자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참, 매 순간 주님을 부르면서도 온전히 그분을 보지 못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서도 제목을 화양연화로 지으신 게 인상적이던데요. 이렇게 인생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화양연화, 두 분의 화양연화가 언제일까요?
1: 저는 저의 화양연화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지금.
1: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좌우명으로 삼았던 게 가시고기라는 책에 나온 대사 그 말이거든요.
0: 네.
1: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0: 네.
1: 내일이라서 그런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또 이런 가사도 쓰셨군요. 루피아 자매님은 화양연화 언제일까요?
2: 저도 언니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제 화양연화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해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제 삶에 있어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0: 네. 또두 분이 오늘 옷을 꽃처럼 또 핑크핑크하게 맞춰 입고 오셨어요. 맞추신 거예요?
1: 네, 저희 드레스 코드 정해서
0: 아,
1: 왔습니다.
0: 너무 귀여우시네요. 또 아래는 안 보이지만 밑에는 또 하얀 스커트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1311님께서 장량의 꽃들이 행복 찻집에 피었네요. 지금은 예쁜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화양연화 이 노래가 싱글 앨범이던데, 앨범 소개에 소재민 알베르토를 추모하며라고 적힌 글을 보고, 뭐지? 하고 좀 마음이 쿵 했는데, 어떤 추억이 있는 분인가요?
1: 사실 제가 장량성당을 처음 알게 해준 친구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와 이제 노엘의 민수 형제님과 같이 찬양팀을 활동하면서 만들게 된 곡이 화양연화라는 노래였어요. 셋이서 같이 만들어낸 곡인데,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포항에서 가장 친하고 같이 음악을 하고 술 한잔 할수 있는 그런 친구였고, 이제 그 친구와 함께 만든 노래를 조금 더 이렇게 남겨두고 싶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노엘 팀에서 이 노래를 직접, 악기도 직접 연주하시고, 노엘만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앨범을 내주시게 된 거였어요.
0: 그분은 좀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분을 좀
1: 네.
0: 기억하면서 만든 또 그런 곡이었군요.
1: 네.
0: 아, 그런 사연을 또 듣고 가사를 다시 보니까 한줄한 줄이 또 새롭게 와닿는데요.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리.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두 분께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1: 시시 어떤 의미인가요?
2: 저한테 오늘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0: 오늘만큼 열심히 살고 계신 적이 없겠네요, 그러면?
2: 네, 맞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오늘도 출연도 해주셨고.
2: 네, 지나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주어진 시간을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네, 저.
0: 아나스타시아 조님.
1: 저도 시은 자매님과 약간 생각이 비슷해요. 이게 사실 오늘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시기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든 시간이어도 언젠가는 또 행복한 일이 돌아올 거고, 또 행복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고, 거기서 또 다시 행복한 일로 돌아올 거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인생이 세옹지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든 즐겁든 어쨌든 저희는 더 좋은,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런 시간이 또 화양연화인 거겠죠.
1: 네.
0: 이렇게 매일매일을 화양연화로 살아가시는 두 분을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클립 집사님 한시은 허유진 파이팅 하셨고요. 우리 보나벤투라 쉬쉬님께서 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자매님들의 찬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빛나고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위로와 평화를 만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쁘고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성모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늘 건강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따뜻한 인사 남겨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뭐 청년들만 지금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따뜻한 응원 참 감사하네요. 우선은 일단 마무리할 시간이어서요.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면요.
1: 네, 저희 마지막 곡은 또 이번 주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성령 송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이번에 성령 송가 들으시고 또 미사 때 한 번 더 성령 송가를 들으시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를 두 번 되새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성령 송가를 네. 들려드릴게요.
0: 좋네요. 미리 네. 예습하는 느낌. 저는 손상호 신부님 그 버전밖에 모르거든요. 어떻게 불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문자 좀 더 소개해드리면요. JJ무님, 하루하루 마주하는 일상 속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해주셨고요. 이연나님, 젊은 자매님들 파이팅입니다. 멋지십니다. 해주셨고 영영님도 많은 분들이 이 곡 듣고 행복해지시길요 하시고 또 맥장님께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 하고 뭐 국제적인데요 아주 두 분이 Thank you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남겨주셨는데요. 특별히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1311님, 보나벤투라 슈시님, 영영님께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마음을 울리는 노래 들려주신 두 분과 저도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복하세요로 같이 인사 나눌게요.
1: 네.
0: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2: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0: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심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영천성당 김재우 마테오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세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요.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로 시작했어요. 8162님, 빗띠 갑자기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는데요. 장화가 사고 싶어요. 이제 여름 되면 더워서 못 신으려나요? 하셨는데 저 장화 샀다가 그 채소마켓에 팔았잖아. 1년에 몇 번 안 신어. 그리고 땀 차고, 아우, 그게 참, 전 장화 신고 다니는 사람도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화 신어도 그 장화 안으로 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진짜 찝찝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샌들이나 슬리퍼 이런 거 신어요. 예, 그냥 아예 그냥 물에 젖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5114님, 아싸, 금요일 오늘 부장님 출장. 지금 사무실에서 혼자 라디오 크게 틀고 즐기고 있어요. 부장님, 출장 천천히 다녀오세요. 오, 예. Yeah. 오늘 그냥 사무실에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죠. 네. 그럼 조금 빨리 퇴근할 수 있나? 살짝 도망스, 가능스. 네, 눈치 한번 잘 보시고요. 0719님, 아직 점심도 못 먹고 집안일 했네요. 이제 곧 하원 시간인데 저에게 남은 건 고작 1시간. 오늘도 라면 먹어야 하는지 질린다 질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꼭 집안일을 해야 했을까? 점심 못 먹고 밥이 먼저 아닐까요? 항시 0716님,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의 밥을 먼저 챙기세요. 내가 배부르고 편해야 아이한테도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은 1시간 동안 편안한 휴식 취하시고요. 밥 먼저 잘 챙겨 먹기 약속. 8284님, 오늘 한남동 파스타집에서 친구들이랑 모이기로 했습니다. 빗띠도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내향적인 편이라 모르는 사람들하고 겸상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죠? 네. 4817님, 이번 주 주말에 아이랑 놀이동산 가기로 해서 지금부터 체력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낮잠 1시간 때리고 일어났더니 컨디션 아주 좋은데요? 오, 낮잠 베리고. 좋아요. 아, 이번 주말에 쉽지 않으시겠다. 네. 체력 단단히 챙기고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이문재 씨 모시고 우리 일상 고민을 해결하는 문제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다짜고짜 이구동성 퀴즈를 하잖아요. 5개 중에 대체 몇 개나 마음이 통할지 맞히시는 분께 한 분께 나노폴리 비누 드리겠습니다.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1부터 5까지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문제 씨 모시고 올게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그리고 태연이에요. Weekend.

0: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 머리 아파요.
1: 어 많이 아프십니까?
0: 네.
1: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땐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 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 없이 해결해드리는 그 시간.
0: 문제가 머리가 더 아픈데.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빛나는 지혜로 해결해보는 문제엔
2: 문제.
0: 지구상에 혼자 살아남아도 잘 살아갈 남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개그맨 이문재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울지 않습니다. 언제나 웃음과 기쁨과 희망과 밝음,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따뜻한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남자라고 볼 수 있죠.
0: 눈 부었는데 울다가 왔는데 보니까요.
1: 엊그저께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왜 이렇게 슬퍼요.
0: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1: 잘 있니?
0: 자니? 자니 안 보냈죠.
1: 얼마 전 너의 생일이었어.
0: 웬일이야. 하지마.
1: 없어 그냥 하는 거. 아니 잠깐만 또.
0: 하지마.
1: 또 무슨 내가 슬픈.
0: 울고 왔네 진짜로.
1: 비가 왔어요.
0: 비가 왔어요.
1: 일부러 비를 맞았어요.
0: 왜요?
1: 눈물을 숨기기 위해서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0: 마치 원태현 시인인가요?
1: 네. 아, 이문재 시인이라고 합니다.
0: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1: 아,
0: 이거 참네. 지난주에 네. 독거 중년의 끝판왕을 보여주셨어. 지난주에 뭐했지 우리?
1: 저요? 지난주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체크하는 거에서 네. 이구동성
0: 아 혼자 한다.
1: 혼자의
0: 맞아,
1: 삶을
0: 맞아.
1: 너무 맞아. 좋아하다 보니까
0: 독방에서 혼자 일하고
1: 네.
0: 친구 생일 아무도 안 챙겨주고 나도 안 받고 혼자 여행 가고
1: 네.

0: 스스로 이렇게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1: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0: 어허, 끝나고?
1: 그 요즘 많이 하는 MBTI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다시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또
0: 뭐예요?
1: 저는 INFJ거든요.
0: J의 아 맞아 J죠.
1: 네, INFJ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MBTI라고 하더라고요.
0: 오.
1: INFJ는 거의 1, 2%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와, 그 그런 거로 1, 2% 해봤네 지금 전 세계에서.
1: 그, 에? 잠깐만요. 아니, 에이,
0: 전 세계 에이. 탑 상위권에 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에이. 전 세계.
1: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정말 이 우리 방송이 끝나면서 집에 가서 그날은 고민이 엄청 많아요.
0: 좀 찹찹했나요?
1: 네.
0: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 팔자리 언니하고 내가 이렇게 아니, 태어났고 선생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0: 아니지. 찹찹하고 끝나면 안 되죠. 누군가를 만나러 갔어야죠. 제발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일하지 마요.
1: 오늘 끝나고 회식합니까? 방금? 어때요?
0: 바빠요. 바빠.
1: 이거
0: 봐봐. 봐봐. 피디님도 손 절레절레. XX.
1: 아니, XX. 제발 누구 만나라고 제가, 좀 만나자고 하면 제가 매일 안 만나죠.
0: 아, 알려준 거 아니에요. 피디님한테 네. 회식 뭐 이렇게 이렇게 안 한다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봐봐요. 지금 X 손으로 크게.
1: 왜요?
0: X.
1: 왜요? 왜?
0: 너무
1: 다이어트예요 요즘에? 아 다이어트? 그럼 뭐 샐러디 뭐 이런 거 먹을까요? 우리?
0: 샐러디랑 술이랑 어떻게 같이 먹냐고.
1: 아니 뭐 우리 회식이라는 게 우리 개념을 좀 바꾸면 되잖아요.
0: 뭐 어떻게?
1: 그러니까 뭐 술을 먹는 게 회식이 아니라 같이 만나서 뭔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조금 이야기.
0: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냥. 그러면 이것만큼은
1: 회식 안 할까요 오늘?
0: 안 해요.
1: 안 해요. 안 해요. 되게 질문이 끝나기 전에 먼저 안 한다고 말해버리니까 회식에
0: 뭐. 진절머리 지금 치잖아요. 지금 진절머리. 저봐 PD님 왜?
1: 내가 그럼 내가 되게 질척거리는 것 같은
0: 눈도
1: 느낌으로
0: 눈도 안 마주쳐.
1: 잠깐 뭐 액팅이 되게 좋은데? 뭐 이런.
0: 진절머리 봤어요? 와 저것이 살아있는 진절머리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진짜 혼자 하기 절대로 싫다 이런 거 있어요? 회식
1: 저요?
0: 빼고 회식 혼자.
1: 혼자 나 회식해요 그럼? 아 그래요? 오늘 회식이요. 그럼 회식할게.
0: 회식? 예. 혼자.
1: 그때는 말대로 회식할게요.
0: 아, 그 혼자는 진짜 못하지. 예.
1: 그러니까 생각해봤는데 혼자 하기 싫은 거 하나 있어요.
0: 뭐요?
1: 혼자 하는 게 좋았었는데 혼자 하는 게 싫어진 게 하나 있어요.
0: 뭐예요?
1: 제가 영화 보기였어요.
0: 어? 왜요?
1: 혼자 하기 좋았던 이유는 영화를 보고 싶은 걸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그래서 영화 혼자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근데 끝나고 나와서 그 영화를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아 이것은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0: 그럼 다음에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1: 영화 보고 회식할래요? 아, 아, 또 싫어? 아니 뭐 다 싫어? 잠깐만 뭐 내가 뭐가 돼요 그럼 잠깐만 잠깐 어디 봐
0: 잠깐 뒤돌아
1: 아니, 뒤돌아보 있지 아니
0: 세상에 웬일이야 세상에
1: 감독님.
0: 자 여러분
1: 잠깐만,
0: 여러분이 보내주신
1: 이렇게 심각한 일이요? 촬영 안 할 거예요? 녹화 안 할 거예요? 뒤돌아 있고? 빛대님 이거 말 좀 해줘요 이거 아무래도
0: 좀 시간을 줘요 아직
1: 아 그래요?
0: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요
1: 아니 좀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친해지지
0: 조금 천천히 가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1: 아니
0: 슬로우,
1: 벌써
0: 슬로우.
1: 우리 2년 가까이 됐는데도
0: 아니 미어 PD님하고는 아직
1: 아 그래요?
0: 아직 한 달 이제 한 달 됐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네.
0: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에게 시간을 줘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심도 있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사연을 좀 빨리 만나보려고 해요 6856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꽁투로 각색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친한 동네 언니가 있습니다.
1: 여자 목소리로. 아.
0: 친. 자, 아. 친한 동네.
1: 어, 맞아. 좋다, 좋다.
0: 좋아, 괜찮아?
1: 좋아, 좋아.
0: 네가 잘하면 회식할 거예요?
1: 아, 빨리 가요.
0: 아. 친한 동네 언니가 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같은 반 학부모로 인연을 맺게 돼.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돼. 너무 언니가 외로워 보인다고.
1: 알았어.
0: 네, 할게요. 친한 동네 언니가 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같은 반 학부모로 인연을 맺게 됐고 쿨한 성격에 참 잘 챙겨줘서 제가 좋아하는 언니였죠. 어느 날 복직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퇴근을 하면 아이가 너무 늦게 하원하게 돼서 그게 고민이었죠.
2: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해. 내가 예후 하원시키면서 지민이도 같이 하원시킬게. 우리 집에 데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퇴근하고 와.
0: 그 순간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까지 막 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퇴근하면서 항상 먹을 것도 사가고 저희 집 장 보면서 언니네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도 챙겨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2: 나 이제 슬슬 예후 학원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지민이까지 봐야 돼서 그게 좀 걸리네.
0: 언니 그러면 우리 지민이도 같이 보낼까요?
2: 그러면 나야 좋지. 내가 두 명 하원시키고 학원에 데려가면 되니까.
0: 언니 너무 고마워요. 근데 학원비가 얼마예요?
2: 영어학원이라 좀 비싸. 일주일에 두 번 하고 34만 원.
0: 와 진짜 세긴 세네요.
2: 근데 있잖아 애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학원에 보내야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둘 보는 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 싸우기라도 해봐. 완전 영혼 탈탈 털려가지고 내가 밤에 끙끙 앓는다니까. 내가 자꾸 아프니까 우리 신랑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지민이네한테 보약이라도 한 제 해달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참네.
0: 그 순간 머리가 땡 하고 울리면서 혹시 금전적인 부분을 바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언니 그럼
1: 왜 제가... 갑자기 남자가 됐어. 언니
0: 아까 누구였죠? 언니 그럼 제가 예호 학원비를 좀 보탤게요.
2: 어머 진짜? 그래주면 나 완전 고맙지. 우리 신랑도 진짜 좋아하겠다. 나 얼마를 받아야 되나. 다 받기에는 지민이네가 좀 부담일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애 봐주는 게 제일 비싼 일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뭐 아무튼 잘 생각해보고 말해줘.
0: 아무리 맞벌이지만 대출금 갚으랴 부모님 용돈 드리랴 저희도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과일이든 고기든 나름 챙긴다고 챙겼는데 아무래도 부족했나 봅니다. 아이 등하원을 봐주는데 한 달에 34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럴 거면 조금 더 못해서 아예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낫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고민 보내주신 6856님께는 누룽지 세트와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세트 두 세트.
1: 예. 이거 진짜 진짜 애매하고 이거 머리 아파요.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한데요. 어디로 보내주셔야 하죠?
0: 바로 샵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이 빵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청춘 누룽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룽지.
1: 이게 둘 다 맞는 말이긴 해요. 아이를 봐주는 게 가장 힘들고 사실 가장 중요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랑 상대방이 이렇게 대놓고 막 물질적인 걸 요구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0: 근데 지금까지 좀 이렇게 해줬잖아요.
1: 네.
0: 지금까지 잘 해줬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 구해버리면은 그 동네 언니하고 분위기가 조금 애매해져 버릴 수가 있어.
1: 근데 이런 언니랑 계속 친하게 지내면 우리
0: 삶이 피폐해져.
1: 피폐해져. 6856 님만 힘들어질 수 있어.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집에서는 지금 학원비를 다 대달란 얘기거든요.
0: 아, 그런 거예요?
1: 네. 대놓고. 왜냐면 봐봐요. 에바 주는 게 제일 비싼 일이라고도 하고 뭐 보약을 한 제 지어달라고 할까. 보약 한 제가 40만 원이에요.
0: 그러면 한 달 학원비보다 싸네요. 한 달 학원비네요.
1: 그렇죠.
0: 그럼 차라리 보약 한 채 하고 학원비를 쭉 맡기는 게 낫겠네. 멀리 보면 훨씬 낫네 그게.
1: 아, 멀리 보면. 네. 근데 굳이 뭐 제 생각은

0: 사실 등원은 엄마가 시키는 거 하원하고 이제 요 몇 시간인데 그럴 거면 하원 도우미를 차라리 구하는 게더 깔끔하지 않나 생각해요.
1: 근데 등하원 도움 이런 것도 있나요?
0: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하원을 이제 시켜서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엄마들 일하니까 꼭몇 시간이 딱 비거든요. 한 서너 시간? 두세 시간? 그럼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하원 시켜서 간식 이제 엄마가 챙겨놓은 거 그거까지만 챙겨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이면 비슷한 것 같아요. 학원비나 이거나.
1: 저 이제 개인적인 질문
0: 네.
1: 하나 있습니다. 우리 클 때는 예전
0: 없었지
1: 부모님들은
0: 뭐.
1: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거예요,
0: 너무
1: 그럼?
0: 편하게 키우셨지. 우리야 뭐 알아서 가고 동네에서 맨날 흙퍼먹고.
1: 저는 부모님이 단한 번도, 아, 제 기억에는 차로 저를 데려다 준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무조건 다 걸어 다니고,
0: 그쵸.
1: 걸어오고 그랬었어요.
0: 동네에 그런데 요즘은 걸어 다니더라도 꼭 세상이 험하니까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아니면 등하원 도우미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편이죠. 애들끼리 잘 다니지
1: 아,
0: 않아요.
1: 지금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CCTV도 많고,
0: 그렇지.
1: 무슨
0: 근데
1: 아이들의
0: 요즘에는
1: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이는 분들도 많은데.
0: 그런데 이제 요즘 워낙 세상이 험하니까 우리 때는 그러진 않았잖아요.
1: 아, 그래요?
0: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굳이 이집애 때문에 학원을 또 보내는 거잖아요. 영어 학원을 이 거의 지금 원 플러스 원처럼 그런
1: 돈도
0: 거잖아요.
1: 주고
0: 돈도 주고
1: 어.
0: 눈치도 보고
1: 그리고 아이도 이러면은 사실 눈치 볼것 같아.
0: 눈칫밥 먹지.
1: 그쵸?
0: 눈칫밥 먹어요.
1: 네.
0: 100%. 그리고 이런 성격이면은 저는
1: 엄마한테 말해라. 화원 시키면서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씌워주고 이거 다 해줬다고 말하고 오늘 간식으로 이것 좀 챙겨주고 너 영어 못하는 거 영어 좀 도와줬다고 말해. 또 약간
0: 맞아,
1: 이렇게
0: 맞아.
1: 뭔가 이거를
0: 그렇게.
1: 할 주문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그럼 애도 피곤해. 애 눈치 봐요. 그런 것이 너무 싫잖아요. 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낫지.
1: 맞아.
0: 비슷한
1: 아무리
0: 가격인데.
1: 잘해줘도 남의 집에 있으면
0: 그럼.
1: 불편하죠.
0: 그렇다고 막 절반만 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17만 원만 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1: 그러면
0: 그렇다고.
1: 애기를 데려오다가 밤만 데려올 건가?
0: 애매해. 그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등하원 도우미를 좀 쓰는 게 어떨까? 예, 저는 그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가끔씩은 부탁할 수 있는데 진짜 갑자기 뭐가 생겼을 때 그런데 매일이면 이거 좀 부담 서로 부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보내주셔야죠?
1: 여러분의 의견은 말이죠. 바로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예, 빵톡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
0: 그러면
1: 되겠습니다.
0: 선물이 뭐가 나가죠?
1: 청춘 누룽지. 누룽지도 청춘이에요. 이가 건강할
0: 청춘이에요.
1: 때 먹어야 돼요.
0: 세상에,
1: 예. 녹여
0: 웬일이야.
1: 먹는 것보다 아그작그작 씹어 먹어야 돼요. 이가 청춘일 때 먹어야 돼요.
0: 그렇습니다. 자,
1: 네네네.
0: 여러분의 의견 듣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김현철의 왜 그래? 카라의 마음에 들면.

0: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문젠.
1: 문제.
2: 아, 이게 아니, 그렇게 이게 호흡이
0: 얇게 할 거예요.
2: 이게 호흡이 너무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이 꿈에서 나오겠어요. 자다가
0: 그러니까요.
2: 문제 이러면서 깰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문젠.
1: 문제. 예.
0: 또 눈 크게 뜨네. 에이,
2: 이거 강하게 네. 임팩트 좀 실어줘서
0: 눈을 뜨게 하는 적이네요.
2: 예, 그렇죠. 네,
0: 그렇군요. 에이. 자, 여러분 사연 도착했죠?
2: 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9922님 지금 학원비를 다 내주길 바라는 거 보니 사람이 욕심이 강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한 걸 요구할 수 있으니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0: 맞아.
2: 저도 여기 한 표입니다.
0: 저도.
2: 예.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저는 보여요 이게.
0: 보이죠.
2: 지금은 학원비만 했죠. 나중에 자기 전세자금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걸 어디까지 달라고 할지 몰라요. 나 좀 흥분했죠
0: 계속
2: 지금.
0: 숨 쉬고. 그리고 계속 아프다고 할 거예요. 자기 아프다. 자기 힘들다.
2: 아. 네. 애기 보니까.
0: 네. 애기 봐서 힘들다. 이런 걸 자꾸 그럴 거니까. 그럼 마음도 불편해요.
2: 애기 보면 많이 아파요.
0: 아유 많이 아프죠.
2: 아, 그래요?
0: 피곤하죠.
2: 네. 아니 근데 저희 누나를
0: 네.
2: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 바쁘고
0: 아들 셋이잖아요.
2: 네, 우리는 아들 셋이거든요.
0: 네.
2: 저희 누나는 아픈 것도 있는데 네. 강해진 것도 있는
0: 아,
2: 것 같아요.
0: 그렇지. 셋을 다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살려고 강해져야죠 엄마가.
2: 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누나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애들한테 재식 훈련을 시키거든요. 우리 누나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차렷, 열중샷. 그, 와 이거는 뭐
0: 이건 블러드가 해병대네.
2: 아, 그러니까 피가 야 해병대 피가 있어요 우리 누나가.
0: 그렇군요. 1921님 아는 사람에게 아이 맡기는 게 오히려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만에 하나 두 아이가 싸우기라도 해봐요. 내 아이를 고운 시선으로 보기 힘들 겁니다.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그냥 다른 사람 돈 주고 쓰세요.
2: 맞아.
0: 그러니까.
2: 맞아. 이거 진짜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동업하지 마라.
0: 맞아. 네? 동업이랑 비슷하죠.
2: 똑같은 거예요.
0: 팀플레이잖아요. 네. 지금.
2: 아는 사람이면 오히려 더 말을 못해.
0: 왜 하원 도우미가 필요하냐 물어보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든 뭐 학원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집으로 올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생은 근데 너무 어리니까 뭐 집 앞에 내려주겠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오기까지 한 두어 시간을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집에 혼자 두면 안 돼요, 애기를.
2: 왜요?
0: 문재 씨 집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애기 때. 뭐 사고 쳤어요, 안 쳤어요? 뭐라도.
2: 저는 바로 혼나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알았죠. 아, 내가 하면 안 될 것을 혼자서 계속 하면서 알게 됐죠.
0: 근데 엄마가 계셨잖아요, 그죠?
2: 아, 저희 어머니 다 일러.
0: 아, 그러셨어요?
2: 어머니 앞에서 다 일하셨어요.
0: 네. 그러셨구나.
2: 저는 약간 좀 이게 좀 답답한 게 제가 애 안 키워서 아직 뭐 이런 말 한다 철없다 할 수 있겠지만 애를 집에도 못 찾아오는 애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 사회가
0: 아니지
2: 네?
0: 그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도 우리 때랑 보다 훨씬 더 험해졌어요.
2: 아니 더 경찰도 많아지고 CCTV도 많아지고
0: 그건 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지.
2: 아 그래요?
0: 문제야.
2: 네?
0: 몇 번을 지금 똑같은 얘기를 내가 몇 번을 하냐. 이놈아.
2: 약간 방금 샤우팅은 약간 좀 진짜 화가 많이 났는데.
0: 진짜. 네. 6765님 네. 저도 워킹맘이라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같은 유치원 엄마들이 저희 아이 데리고 놀아주고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도 매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에요.
2: 한 번, 한두 번이 있어. 근데 매일 하면은 진짜 서로 불편해지는
0: 맞아,
2: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아니, 맛있는 것도 요리해줬다고 뭐라 그러면 부를 거 아니에요. 밥 같이 먹자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매일 식탁에 앉아있어 막 같이.
0: 아,
2: 그러면
0: 너무
2: 좋아. 이 집 진짜 우리 집 밥 먹으러 오나?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0: 맞아요.
2: 그렇죠. 0123님 아이가 그 집에서 저녁까지 먹으면 아이고 아이가 그 집에서 저녁까지 먹으면 학원비 다 내주시고 아니면 그냥 스톱하십시오. 저녁까지 먹는다고요?
0: 엄마가 늦게 오면 저녁까지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네.
2: 그럼 이런 애를 누가 키우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키우는 거예요? 내 애를 옆집 아줌마가
0: 애매해,
2: 키워주는 거예요?
0: 애매해.
2: 애기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그럼?
0: 그 엄마가 지금 일을 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2: 애기 잘 키우려고?
0: 네.
2: 잠깐 이거 감정 이입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그렇죠?
0: 자꾸 지금
2: 예 감정이 근데
0: 056 하나님 예 일단 여태까지는 그 언니가 고생한 게 있으니까 학원비는 전액 부담해주고 아이를 맡기고요. 그 한 달 동안 아이를 봐줄 만한 사람을 구한 뒤에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보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2: 오~
0: 좋다.
2: 오~
0: 일단 지금까지는 네. 그동안 좀 봐준 게 있으니까 네, 좋다 좋다.
2: 이거 약간 이 느낌은 그거네요. 단체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 알죠? 단체방에 다 같이 있을 때 갑자기 나가면 티나잖아.
0: 그러니까
2: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네요. 싹 젖어들어서 조용히 빠지는 거.
0: 좋습니다. 자 네. 문자로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2: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사실은 쿨하게 내주고 네. 그동안 다른 사람 구하라 하신 영호 육하나님 청춘 누룽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제일 오, 현답이죠 이게.
0: 맞아요.
2: 그렇죠.
0: 그냥 그걸 바라니까 네. 옜다.
2: 그동안에 좀 고마웠다. 네, 고마웠다. 이렇게 해주고 딴 사람 잘 구하고.
0: 구하고 네. 이제 그 학원에서 빼고.
2: 네네네.
0: 그래야지 뭐. 아. 자, 우리 방글이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 계속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나요?
2: 바로 샵 1053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혹은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접속하셔서 앞에 말머리 달아야 돼요.
0: 어떻게 달죠?
2: 문제야. 아, 요렇게.
0: 문제야.
2: 아니, 저 느낌 말고 이렇게. 문제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말머리 달아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0: 네. 문제야.
2: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근데 이 느낌상 그거예요. 문제야. 약간 이 느낌인데 그런 느낌보다는 문제야 이렇게 부르는 느낌으로.
0: 아, 문제야.
2: 들어봐. 이 문제 해결해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0: 네. 자, 금요일 코너 문제.
1: 문제.
0: 네. 다짜고짜 이구동성 퀴즈 가겠습니다.
2: 이거 칼로리가 많이 소비되네요. 생각보다.
0: 어? 괜찮다. 문제 씨와 제가 얼마나 잘 맞는지 네. 알아보는 시간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으나 네. 얼마나 잘 안 맞는가를 더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까지 다를 수 있는가. 준비되셨나요?
2: 근데 이렇게 안 맞기도 힘든데 진짜 너무 안 맞아요.
0: 준비되셨나요?
2: 네. 가보시죠.
0: 시작합니다.
2: 네.
0: 영어 학원 다니기 대 수학 학원 다니기.
2: 아. 이거 할 말 너무 많은데.
0: 하나, 둘, 셋. 영어 학원.
2: 전 영어 학원.
0: 영어 학원.
2: 예.
0: 말 안 듣는 아이 가르치기 대 말 통하는 학부 아 말 안 통하는 학부모 상대하기. 하나, 둘, 셋. 말 안 듣는 아이.
2: 이거 뭘 누구를 골라야 돼? 이건 아이. 저도 아이 하겠습니다.
0: 아이예요? 여러분. 오케이. 네.
2: 아이.
0: 조카 한 명 봐주기 대 내 아이 다섯 명 보기. 하나, 둘, 셋.
2: 조카 한 명 봐줘.
0: 내 아이 다섯 명. 내 아이 다섯 명.
2: 조카는 봐주기 때문에.
0: 네. 네. 남에게 어려운 부탁 한 개 하기. 쉬운 부탁 열 개 들어주기. 하나 둘 셋. 들어주기.
2: 열 개 들어주기. 저도 하겠습니다.
0: 오케이. 다른 사람에게 섹시 댄스 가르치기 대 오열 연기 가르치기. 하나 둘 셋.
2: 오열 연기. 우와, 우와, 오늘 엄청 잘 맞는데요?
0: 와, 웬일이야.
2: 네. 그리고 작가님 이런 거 계속 고민할 때 저랑 소통 좀 하면 안 돼요? 진짜 너무

0: 작가님 진짜로 좀 같이 짜요 이런 거.
1: 작가님 너무 네. 너무 저기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심지어 네 문제를 맞췄어요.
0: 이거는 와 이거는 와
1: 대박. 와 역대급 아니에요?
0: 네. 이거 할 말 너무 많아요. 오늘 토크 이거 진짜.
1: 세상에 웬일이야.
0: 진짜 할 말 많아요.
1: 1984님이 연계. 두 사람 안 맞아요.
0: 아니에요.
1: 오늘 웬일로 맞았다.
0: 이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1: 진짜로.
0: 네. 네.
1: 왜 그러게, 영어학원 골랐어요?
0: 영어학원이요?
1: 네.
0: 저 예전에 저희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했잖아요. 네. 저희 운동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희 운동하는 멤버들은.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그랬어요. 니들은 수학을 배우지 마라 그랬어요. 왜 어디? 니들은 운동하느라고 이 분수를 몰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 그래서 농담 삼았으니까 약간 언어 유희였는데 나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었어요.
1: 그리고 그때 못 알아들었죠.
0: 그때는 그쵸.
1: 왜 우리한테?
0: 네, 그 영어는 왜 그랬냐면 네. 제 주변에 정말 말썽꾸러기 형이 한 명 있어요. 네.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런데 그 형이 클럽 가서 외국인들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1: 그래서 영어를 잘해.
0: 근데 영어만 하는 거예요.
1: 와.
0: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1: 우와.
0: 그냥 영어가 좋아서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게 웃고 떠드는 게 좋아서.
1: 우와.
0: 근데 그 형이 제일 먼저 그 외국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1: 우와.
0: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1: 우와. 대박.
0: 왜냐면 영어를 현지인한테 배우니까
1: 그쵸.
0: 약간 책으로 배운 영어가 아니라 진짜 대화 영어를 배우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1: 대단하네.
0: 거예요.
1: 대단하네.
0: 그때 아, 언어를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죠.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정리한다고? 뭐 후토코도 안 들어오고 다른 할 말
1: 너무 많아.
0: 했는데?
1: 너무 많아.
0: 헤비해?
1: 네, 헤비. 말 안 듣는 아이 가르치는 게 낫죠? 학부모 상대하는 것보다?
0: 어른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과 말할 때는 저도 힘들어요.
1: 소아과 선생님이 그렇게 힘드시대요.
0: 아, 그쵸.
1: 보호자들.
0: 그쵸.
1: 아, 막 와서 그쵸. 하나하나 다 따지니까.
0: 맞아.
1: 조카 한 명 봐주는 게 더 나아요? 내 아이 다섯 명보다?
0: 조카가 봐주기 쉽더라고요.
1: 네.
0: 삼촌이 이거 사줄 건데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럼 아, 이거 잘 들어요. 첫째한테 아. 삼촌이 이거 패드 좋은 거 비싼 거 사줄 건데 둘째 셋째가 자꾸 엄마한테 반말하더라. 그럼 다음에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존댓말을 하고 있어.
1: 어허.
0: 근데 갑자기 반말을 해. 그럼 첫째 딱 쳐다봐. 그러면 첫째가 잠깐만요. 여들이 잠깐 놀아봐. 데리고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애들이 존댓말을
1: 딱 잡혀 있네.
0: 네, 존댓말을 해.
1: 거기는 거의 군대네요.
0: 네, 그렇죠. 네, 거의 군대죠. 저희 집안 군대. 여자가 없기 때문에.
1: 세상에.
0: 네, 확실하죠.
1: 남에게 부탁하는 거 어렵죠. 그냥 내가 들어주는 게 낫지.
0: 그 제 아까 말했던 MBTI 성형, 아, 아이, 성향상.
1: 저도.
0: 누구한테 그 무슨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1: 아쉬운 소리 하는 게 힘들어. 네,
0: 그냥
1: 차라리 내가
0: 그냥 제가 하는 게
1: 맞아요.
0: 네, 편해요. 네,
1: 부탁은 또 잘 들어줘, 그렇지?
0: 하, 그러니까 네. 돈 갚아라 빨리. 너희들 지금 얼마냐? 지금
1: 재형아, 재형아,
0: 돈 갚아라. 지금 돈 갚아라 빨리. 네. 네.
1: 근데 왜 섹시 댄스 아니고 왜 오열 연기예요?
0: 제가 두 개 다 해봤거든요.
1: 섹시 댄스를 해봤다고요?
0: 그러니까
1: 거짓말,
0: 그러니까 안 믿기잖아. 예? 네? 해봤는데. 네. 차라리 오열 연기하는 거는 그 뭔가 슬픈 감정이 있어서 알아요.
1: 아.
0: 슬픈 감정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 감정을 건드려주면 할 수 있는데 이 섹시라는 감정은 없는 분들 태반이야. 이거는
1: 섹시는 본능이에요. 본능.
0: 예, 이거는 아 이건 그러니까 이 감각은 교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아니.
0: 그러니까 없는 애한테 아무리 알려줘도 제가 아픈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제가 얼마 전에 화사 씨 무대를 봤거든요.
0: 네.
1: 실제로.
0: 근데
1: 와 진짜 너무 섹시해요. 별로 이렇게 막 과하게 춤을 추지도 않아요. 근데 그 그루브가 너무 섹시한 거예요.
0: 그 타고난
1: 타고나는 것
0: 그
1: 같아요.
0: 감각이 있는 거예요.
1: 섹시 그루브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몸에서 나올 때부터 웨이브를 타면서 나오시는 것 같아. 신생아가
0: 한번 출렁했네요.
1: 어머니
0: 미끄럼한번
1: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아요.
0: 어 그럼 저희 엄마 이렇게 직구로 난다구나.
1: 엄마 한 마리 빡
0: 한 번에 팍 났나 그래 뭐 집은
1: 네.
0: 그런 느낌 것 같은데요.
1: 9617님은 두 개 맞추셨는데 아하
0: 아니요 저희도 네 개는 와 대단했습니다.
1: 상상하지 못했어요.
0: 네.
1: 네. 7755님
0: 7755님 오늘 복근 당첨 세 개 봅니다.
1: 아하 0127님 한 개만 감지 덕지.
0: 근데 이게 다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안 맞는 걸 알고 있네요. 그렇죠. 나 또
1: 별로 그렇게
0: 네. 크게
1: 저기 네. 하지 않아.
0: 합이 딱딱 맞을 거라 생각하지
1: 네.
0: 않는 것 같아.
1: 안아. 네. 5662님 처음으로 네 개 하셨는데 맞추셨어요.
0: 오.
1: 축하드립니다.

0: 오늘 5662님께 뭐 드릴 거죠?
1: 잠깐만, 제 개인 프로필하고 사인 사진을 보내드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네, 이 문제도 연예인인데.
0: 아니 저는 괜찮은데 이분께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1: 우리 오늘 맞춰주신 5662님께는 It's 네폴리비누.
0: 나폴리비누 아니고 나노폴리비누.
1: 아, 네, English very well, right? English. 네노폴리.
0: 네노폴리.
1: 그 디테일하게 찍으면 너무 좀.
0: 제가 일주일 내내 영어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right. 금요일에 오면 영어에 자신감이 생겨.
1: Why? 아, 저 때문인가요?
0: 네.
1: It's 나노폴리. 나노폴리 소프.
0: Yes,
1: 맞죠?
0: Yes. 소프.
1: 네, 나노폴리 소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0: 진짜.
1: 이분은 약간 그냥 던진 건데 맞은 거잖아요.
0: 맞아요. 절대 설마 네 개?
1: 맞추려고 아니라
0: 이런 거지.
1: 예, 에라 모르겠다 네 개. 약간 이랬는데 맞은 거잖아요.
0: 설마 네 개 맞겠냐 너네가. 네, 이런 거죠.
1: 네네.
0: 자 오늘 끝곡 빛과 소금의 블루 스카이 들려드리면서.
1: It's blue skies.
0: Yeah.
1: Right. Sun.
0: 계속 이렇게.
1: Sun of.
0: 쓰를 계속 붙여야 돼요.
1: Yeah.
0: Yes.
1: Right, yes.
0: Rice. Yeah. Okay. Rice.
1: Apostrophe S. 중요하죠, English barrier. 그래서 감독님 오늘 끝나 회식해요?
0: Nose,
1: 아, 진짜
0: nose.
1: 격하게 싫어하네.
0: Nose, nose. 자, 예. 내일은 뮤직 올드 앤 뉴랑 함께하겠습니다. 문재 씨랑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1: 여러분, 에비나렌스 오스 데세요. Happy New Year's.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주말을 바라보는 금요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부터는 새로운 영의 숨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성령강림 대축일 전례죠.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굳어진 생각을 녹이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7은 중에 어떤 은혜를 청하고 계신가요? 저희 수녀원에서는 영성체후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바구니에 담긴 성령 7은을 하나씩 뽑아가는데요. 모두들 자리에 앉자마자 살짝 펼쳐보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네, 어떤 수녀님은 미사 후에 남은 성령 바구니에서 하나 더 뽑으면 안 돼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신데요. 뽑은 은사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오솔길 가족은 어떤 은사를 청하고 싶은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네, 오늘 첫 곡 박세환이 부른 성령 듣고 왔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는 7가지인 거 아시죠? 그런데 혹시 받고 싶지 않은 은사도 있을까요? 전에는 경외심을 두려움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신자들이나 수녀님들 중에서도 두려움이 안 뽑혔으면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경외심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니라 하느님이 너무 깊게 그리고 크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라 할까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죠. 정말 은혜니까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사연이 올라와 있네요. 와, 2037님 1등. 오늘은 아침 햇살이 아름답게 보이고 오후에도 바람이 불면서 정말 좋은 날씨네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에이궁.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감사드리며 수녀님의 부드러운 음성 듣고 파서 기도 요솔길 산책하러 왔어요. 아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뭐 그렇게 훌쩍 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닌 삶을 사는 분들이 뭐 2037님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또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사실은 고마운 일이 아닌가요? 감사드리면서 또 남은 하루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유하는 채칠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주님께서 제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지요. 맞아요. 네. 화창한 오후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정말 어느 은사든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정말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걸 하나라도 뭐 마땅하게 난 이게 더 주어졌으면 한다 기도하면 그렇게 또 받아지겠죠. 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잠시 시간 내서 함께 걸어갑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사진은 지금 하하하 잠시 동해바다가 보이는 도시에 오게 돼서 찍어서 올렸답니다 하셨네요. 와, 파도치는 바다와 해송, 아이고, 바다 옆에 있는 해송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바다가 푸르르게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즐거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민순이 부릅니다. 컴패션.

박민순의 컴패션 듣고 왔습니다. 와, 이 노래는 또 좀 새롭습니다. 그죠? 고백. 예. 여러분들이 올려준 또 사연. 네, 임유리님. 수녀님 너무 덥네요.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걱정이 됩니다. 전 다시 외출해야 돼서 인사만 잠시 드리고 가요. 그러게요. 햇살이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걸어오는데 잠시 뭐 10분 10조금 넘게 걸어오는데도 땀을 삐질삐질 흘렸어요. 바람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바람이 무색하게 정말 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감기 들리시는 분이 꽤 있으세요. 아침엔 또 서늘하고요. 그래서 저희 수님들도 감기가 좀 도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어제도 아침에 미사를 드리고 성가 안에서 환희의 신비를 드리고 성체 현시 앞에서 묵주기도 드렸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은혜 가득한 날들입니다. 아직도 여행 중이신가요? 이탈리아? 좋은 시간 보내는 건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시간을 만끽하고 또 좋은 것을 보면 주님께 찬미를 드리게 되잖아요. 또 청원 기도도 또 어느 성당에든 들어가서 하게 되고 좋은 시간 보내고요. 네, 나중에 일기 쓰시잖아요. 그럼 그걸 들려주세요. 네, 마르티노님, 네, 더워도 날씨 탓을 하지 말고 유쾌하게 지내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을 주시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햇살도 좋고 하늘을 파랗고 우리 수녀님들은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뭐 빨래할 생각들만 있는지 와 오늘도 올라가 보니까 빨래가 그냥 옥상에 줄이 까뜩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그래도 간신히 한 구퉁이 네 찾아가지고 저도 제 빨래를 널고 왔는데요. 아 069 하나님. 하느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느님만, 그렇죠. 단 하느님만 두려워하면 되고 사람과 악한 영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맞서 대응해야 한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선한 승리를 이끌어내야겠지요. 와, 이렇게 신앙 가득하고 완전한 정말 믿음의 교리라고 그럴까요? 믿을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하느님만 두려워하면 되죠. 우리가 자꾸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표시래요. 그래서 더 사랑을 키우면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우리 개혜정 스텔라 자매님 사연 만나볼게요.

수녀님, 저는 요즘 제 욕심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저 또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때문에 안 힘들어하기를 바라요. 수녀님, 제가 죄가 많은가 봅니다. 부디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편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겠지요.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 자매님. 목소리를 다른 분으로 대신해서 문자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스텔라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 한 분인지 아니면 여러 분인지 그게 분별이 조금 안 됐는데요. 뭐 어떻든 사랑한다는 건 사실 때로는 꼭 붙잡는 게 아니라 숨쉴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는 사랑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더막 애를 쓰고 뭐 강박관념처럼 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자기 불안의 감옥 속에 가두려고 노심초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자매님이 느끼는 뭐 죄책감도 왜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 같아요. 그러니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기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줄수 있으면 참 좋겠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이렇게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다. 예, 상대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이 많아질 때 마음은 더 깊고 편안해집니다. 스텔라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잠시 기도드릴게요. 주님, 스텔라 자매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랑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소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하시고 참된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배우게 하소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순수한 마음 안에서 자유와 평화가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예,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롱가 코러스 노래입니다. 나의 하느님.

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은총도 풍성하게 내려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6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즐거운 알림. 예, 저희 CPBC는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념해서 성령 치른 뽑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CPBC 플러스 앱을 열고 성령 치른 뽑기를 클릭하세요. 지혜 통달 의견 구샘 지식 효경 경외심 7가지 은사 중 과연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받으신 은사와 기도 지향을 이벤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성령의 비둘기가 새겨진 기도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성령의 은총도 받고 기도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네, 26일 CPBC 플러스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스텔라 자매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평안함을 주셔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와,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장 행복하죠. 그리고 뭐 마음 안에 섭섭한 게 있거나 뭐 해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또 그 나름대로 그걸 간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방도 바라보게 되고 또 나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26일까지 내일이라고 그랬는데 26일까지예요. 내일이 아니고 그 성령 뽑기요. 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2037님, 스텔라 자매님이 남을 아프게 했다는 마음으로 또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제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면 어떨까 생각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응원해요. 화팅! 아유, 고맙습니다. 뭐 스텔라 자매님이 그렇게 마음에 두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너무 마음 끓이면서 속 끓이면서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잘 편안하게 놓아두면서 주님 바라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너무 집착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실망하고 마음에 또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요. 6335님, 스텔라 자매님, 제가 님의 자세한 상황 잘 모르지만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겨내시고 힘내시길 마음 함께 모아본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계혜정 스텔라는 늘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뒤숭숭해가지고 좀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항상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혜정 스텔라를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솔직해요. 이 자매가 그래서 늘 다른 분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본인도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죠. 예. 유채칠리아님, 사랑해 주님, 스텔라 자매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사랑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고 평안한 마음 주시길 청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셨네요. 아유,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면, 기도를 신청하신 우리 스텔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길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나자렛에서 영보받은 것과 똑같은 은총의 선물을 내려주시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쏟아지는 성령으로 더욱 풍요로워진 교회는 세상 곳곳에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도록 기도해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교회 사목자들에게 성령이 머물게 하소서. 그러면 더 쉽게 인간의 약점을 용서해 주고 너그럽게 헤아리며 더욱 굳센 마음으로 부활의 희망을 신뢰하게 되리이다. 지구의 가장 먼 곳을 내다보며 성령의 움직임을 식별해 인류의 고통과 걱정을 미사 성제를 통해 봉헌하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님,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을 통해 더욱 지혜로 가득 차 저희의 삶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잡도록 인도해 주소서. 깊은 신앙으로 걸어가는 이들 곁에 하느님이 계심을 깨달아 그분을 경외하며 기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모 마리아님, 당신처럼 저희도 성령이 감싸주심을 믿고 주님을 널리 알리게 하소서.

내 안에 머무시는 주 로안이 불렀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셨나요? 문자가 조금 뜸하게 옵니다. 예, 0078님. 오늘 제 생일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축하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종일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미역국은 셀프로 끓여요. 아이고, 그렇죠. 뭐 누가 끓여줄 사람 없으면 셀프로 끓여 잡숴야죠. 그죠? 저희 수녀원에서는 생일은 안 지내요. 그냥 영명축일에만 미사 한번 지향 넣어서 해주고 내가 속한 그룹에서 또 저녁에 잠깐 뭐 이렇게 뭐 뻥튀기 과자 뭐 이런 거 놓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노래 하나 불러주고 그러고 끝나는데 미역국 생일날 먹어본 지가 언젠가 싶네요. 정말 저도 셀프로 혼자 어떻게 얼른 가서 뭐 끓여 먹어볼까요? 저는 5월 27일인데 양력은 아닙니다. 음력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재밌네요. 셀피 미역국 오늘 많이 그래도 수북히 잡수시고 예, 축하 많이 받으셨다니까 저도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예, 0078님 성함을 제가 잘 몰라서 예, 기억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중에 예. 그리고 마르티노님, 직장일이 끝나고 집에 왔어요. 코가 막혀서 코감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난에서 안전하게 하시죠. 아이고, 코감기. 저도 지금 코감기가 살짝 걸렸어요. 그래서 자꾸 코가 좀 나오고 코도 또 한쪽 코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비인후과를 들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난해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드네요. 언제든지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정말 그거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 순간에 어떤 걸 딱 감지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 주님 참 능력이 대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하시죠. 그걸 믿으면 아마도 그 내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얼른 나시기 바랍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로레또에서 월요일에 떠날 예정이랍니다. 아시시로 가요. 와, 이렇게 좋은 곳으로만 다니시니 어떡하면 좋아. 로레또도 너무나 그 검은 성모님도 있는데인데요. 그리고 아시시로 가서 다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큰 성당 아래 다미아노 성당이 옛날에 있던 그 성당이 조그만 성당이 안에 있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었는데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매일의 일정이 거의 똑같은데도 매일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아침 먹고 미사 드리고 성체 접회하고 묵직기도 하고 마실 마실 가듯이 동네를 빙빙 돌아서 숙소로 돌아오고 손빨래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빨래 정리하고 아침 먹고 아유 뭐 술래지가 그렇죠. 뭐 그래도 저쪽에 스페인에 어딥니까? 거기처럼 막 죽어라고 걷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아시시 가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네, 뭐 일정 잘 기록해 놨다가 또 나중에 문자로 올려주세요. 네, 이제 오설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중함에 반대되는 것은 나쁜 마음입니다. 선함에 반대되는 것은 행위를 하는 데서 드러나는 악의인데, 이는 자신과 남에게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주 삶을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악의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앙심과 방해, 유해한 농담들과 불쾌하게 하는 행위들,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인데, 이들은 인간 실존을 파괴시키는 것들입니다. 더욱 나쁜 것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교묘히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신적이고 건설적이며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 그리고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악 때문에 파괴될 위험에 있고, 하느님이 선하심과 용서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선함 때문에 구원됩니다. 마르티니 추기경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네, 오솔길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작은 선함을 지켜내고 실천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참아준 마음, 괜찮다고 말해주는 마음, 어쩌면 그런 넓은 배려와 조용한 희생 위에 성령께서 가장 먼저 머무르지 않으실까요? 저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이 성령의 빛으로 더 밝아지시길 바라면서, 끝곡 나마스테가 부르는 잔잔하게 하소서 남겨드립니다. 귀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달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2: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 제7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을 꼽자면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슬픔과 괴로움을 주기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아무래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후회와 자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큰 충격과 상실을 안겨주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는 살기 위해 그분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배신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신을 문제 삼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때 왜 그랬노? 하실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저 양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재차 하시고는 당신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렇듯 당신에게 있어 가장 쓰라린 상처마저도 품어 안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인상적입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겁기까지 합니다. 나를 배신하거나 상처 준 이들을 피하거나 끊어내는 데 익숙한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 큰 실패를 겪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봅시다. 당신을 배신한 이마저 기꺼이 품어 안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봅시다. 언제나 그분의 눈길이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용기를 냅시다. 아멘.

부활제 7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0: 시남 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을 자태는 가을에 만날 수 있지만요. 크고 탐스러운 감을 만나기 위해선 지금부터 바쁩니다. 감 농가는요, 열매 속기에 한창이라고 하네요. 알이 좋은 감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열매 속기가 필수인데요. 감나무 가지 한 곳에 여러 개의 감이 달리면 한 개만 남기고 다 없애야 합니다. 작은 것과 상처난 것도 제거하고요. 벌레 먹은 것, 찌그러진 것, 너무 작은 열매도 먼저 따내야 남은 감들이 열심히 씩씩하게 탐스럽게 자라날 수 있죠. 튼실한 감이 잘 자라나려면 도움이 안 되는 감은 없애줘야 하는데요. 올해도 그렇죠. 도움이 안 되는 감은 제거하기로 해요. 어떤 감이냐고요? 바로 외로감, 불안감, 공포감, 허무감, 죄책감. 이런 힘 빠지게 하는 5대 감을 솎아내려면 어떻게 할지는 노래를 유심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첫 곡 귀 기울여 주시고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효주입니다.

0: 첫 곡, 이상재 가스톨 신부님이 작사하시고 AI가 작곡한 우리 정당 5대 감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5대 감송 저희 너튜브에 올라온 거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외로감, 불안감, 공포감, 허무감, 이 죄책감은 솎아내고 행복감을 키워나가야겠죠. 이 뒤에 우리 가스톨 신부님이 또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감자바스 하는 영상. 이 5대감 어떻게 하느님 안에서 지혜롭게 좀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감잡고 싶으신 분들은 다들 달려오시고요.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하러도 달려오세요. 저희 오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너튜브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 설디도 그리고 감입니다. 무슨 감이냐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여러분에게로 감! 하는 감인데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힐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0: 오늘 설레라 함께할 코너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냅니다.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보는 시간인데요. 라디오로 이렇게까지 잘 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임, 재미지게 놀 수 있는 게임 준비해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모두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나 너튜브 실시간 채팅창 CPBC 빵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예감 좋은 날.

데이브레이크 예감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율리아나님이 설디님 은총꽃이 피었다니 저도 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은총꽃 받고 싶을 때마다 저희 너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이 오대감송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샘벨정님께서도 감 왔어요. 흐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설레는 시간 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영민님도 반갑습니다. 영민님은 설대감이라고 요찬님도 반갑습니다. 주봉님 반갑습니다. 몽시리파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도 즐겁게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오 나는 너튜브 한번 들어가서 실시간 채팅도 참여하고 눈으로도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너튜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떠나볼까요?

해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포항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땡땡땡땡 워크가 누적 방문객 400만 명을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우와, 저 아직 여기 포함 안 됐어요. 포항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개장한 이 땡땡땡땡 워크의 누적 입장객 수는요, 39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방문 추세로라면 다음 달 초엔 400만 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400만 명을 달성함과 동시에 깜짝 이벤트가 있다네요. 과연 400만 번째 방문자는 누가 될 것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포항 환호공원에 설치된 철제 조형물인데, 야경을 보면은 정말 이 이름 그대로 우주를 향해 다리가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하늘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포항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이곳은 과연

오늘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초코우유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설디의 힌트송 나갈 건데요. 저는 이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보면 딱 떠오르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땡땡땡땡 A의 성숙 듣고 올게요.

땡땡땡땡 A 성숙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 단어를 들으면 저는 자동으로 떠오르는 가수가 바로 방금 들려드린 이 땡땡땡땡 A의 곡이었는데요. 오늘의 이 정답은요. 포항에 있는 조형물 다리 이름입니다. 1번 스페이스 워크, 2번 스트레스 워크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영민님께서는 저는 무서워서 스트레스라고 잘 올라가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저도 높은 데를 막 엄청 잘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도 올라가서 좀 무서워하는 편이긴 하지만 올라가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나는 못 가겠어 이렇게 안 하고 일단 아 너무 무서운데 막 그 말을 계속하면서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를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아찔할 만큼 하늘을 걷는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발 한 발 옮기기 쉽지 않은 그곳, 눈으로 보기에도 구불구불 하늘의 난길 같아서 되게 신기한데 직접 걸어볼 수 있는 길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스페이스 워크, 2번 스트레스 워크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초코 우유 이용권 바로 보내드릴게요. 스페이스일지 스트레스일지 정답 기다려보면서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와야 되겠죠? 이적 하늘을 달리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적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왔습니다. 여기를 걸으면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곳, 스페이스 워크였을까요? 스트레스 워크였을까요? 정답은 스페이스 워크입니다. 아, 이 우리가 무슨 길 걷는다, 뭐 무슨 길,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성공길 걷게 해주세요, 무슨 길 걷는다 하잖아요. 스트레스 길 걸으면 안 되겠죠? 스페이스 워크가 정답입니다.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이게 걸으면요 되게 또그 짜릿함이 있고 재밌다고 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직 못 해보신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스페이스 워크가요 누적 방문객 4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400만 번째 방문객은 과연 누가 될지, 우리 설레라 가족 여러분들 중에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스페이스워크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초코 우유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문자 정답 좀 살펴볼까요? 4023님, 1166님, 1404님, 스페이스워크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6122님도 스페이스워크입니다. 1번요 하고 보내주시면서 저는 무서워서 못 올라갔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갔는데 못 올라가신 거예요, 6122님? 저는 이제 가까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사진으로 아니면 SNS에서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더 뭔가 높이 있다는 느낌이 들까요? 1547님도 정답 1번 스페이스. 설디, 저 몇 년 전에 여기 갔었는데 진짜 무서워서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신랑만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고 저는 구경만 했어요. 사진으로 남겨보니 진짜 멋지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우리 1547님은 올라가다가 살짝 포기하고 신랑분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높이 있구나. 근데 너무 멋지다고 해주시면서 추천을 또 해주셨으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04님께서 1번 스페이스에 직장인의 금요일 오후 마음은 이미 스페이스 아웃이지. 설디님 불금 즐기려 가시지에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네요. 이미 스페이스 아웃이네요. 공간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아웃됐죠. 마음은 몸도 아웃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금요일 퇴근길 설레라와 함께 하시면 더 설렙니다. 0564님께서 1번입니다. 아, 분위기 좋고 날씨 좋고 하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어제 비 와서 오늘 좀 청명한 날씨인데 더울 줄 알았더니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라 너무 좋습니다. 1404님께서 1번 스페이스 즐거운 불금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243님도 신나는 오대감송도 듣고, 그리고 이번엔 스페이스 A까지 불금의 완성은 설레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이 락스피릿이 느껴지는 문자였어요. 불금의 완성은 설레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설레라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면은 요일이 되게 티가 많이 나요. 금요일은 정말 여러분들의 문자도 뭔가 가볍고 뭔가 더 설레고 되게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시는 게 금요일이거든요. 저도 같이 금요일에 덩달아 신납니다. 그리고 7890님께서는 제 동생 이름이 환호예요. 어머나, 동생 이름이 환호예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환호야 잘 지내니? 1번 스페이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환호구나. 이름이 너무 예쁘다. 환호공원에 이 스페이스워크가 또 있는 거잖아요. 환호공원에 환호는 가봤을까요? 7890님, 4023님 1번 스페이스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오늘 정답 스페이스워크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 볼 건데요. 일단 이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272님께, 1272님께 저희가 초코 우유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6122님께, 저는 무서워서 못 올라간대요 라고 해주셨던 6122님께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초코 우유 보내드릴게요. 6122님 그리고 1272님 두 분께 보내드리는 이 초코 우유 이용권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요. 그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해주시고요. 요긴하게 초코 우유 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송효찬 님이 신청해 주신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듣고 올게요.

게임, 게임 스타트!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상에 살짝의 긴장감 필요하실까요? 저와 소소한 승부 해보시죠.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매주 다른 게임하는 시간,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이 설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집중력 게임 준비해왔는데요. 우리가 무언가 집중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짤로, 짤이라고 하죠. 짧은 영상을 뭐 한 10초, 15초짜리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길게 뭔가를 한 호흡으로 쭉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래 한 곡을 여러분 유심히 가사를 귀 기울여서 들어본 거 언제세요? 그래서 준비해본 집중력 퀴즈입니다. 게임 방식은요 아주 단순한데요. 제가 지금부터 윤도현의 사랑했나봐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 노래가 나가는 동안 과연 가사 중에 사랑했나봐라는 가사는 몇 번이나 나올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유심히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정확하게 몇 번 나왔는지, 사랑했나 봐 라는 가사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보내주신 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보내주시는 분이 승자고요. 그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정답자가 없다 하시면 저의 승리로 끝이 나는 랜덤 게임입니다. 노래 한 곡 집중해서 듣기 도전해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사 사랑했나 봐 집중해보세요. 듣고 올게요.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듣고 왔습니다. 이 가사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랑했나봐가 언제 나오지 하면서 막 집중하게 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집중력인 거잖아요. 노래 가사 유심히 들어보면요. 1절에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이 가사가 나오고요. 2절에는 이 가사가 안 나옵니다. 그 2절에는 없어요. 사랑했나봐가. 1절에 그럼 몇 번이 나오느냐.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요 구절이 딱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이었고요. 와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몇 번이지? 이렇게 하고 놓칠 줄 알았는데 진짜 빠르게 스피드 넘치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7890님이 완전 1등, 진짜 압도적 1등으로 2번 하시면서 딱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7890님 승리하셨어요. 두 번 정답이었고요. 그 뒤에 아깝게 놓친 우리 8291님 정답은 두 번입니다. 어제 제 여자친구가 김천에서 놀러왔다 오늘 점심에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지는 않지만 여자친구가 자주 저를 만나러 와주는 곳에 감사합니다. 사랑했나봐 8291님 진짜 뭐야. 부럽지 왜? 되게 부럽다. 사랑했나봐. 근데 8291님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일단 요 게임에서는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1등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2번 이렇게 하고 보내고 문자를 하나 더 보내주세요. 어제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8291님이 1등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분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 흐뭇합니다. 그리고 또 1166님도 정답 2번, 1547님도 정답 2번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깝게. 아까워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또 보고 있었는데 또 빠르게 7800님이 아유 8291님 줘요. 저는 가사 찾아봤어요.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실 거예요. 7890님 8191님 제가 줘도 괜찮겠어요? 이거 양보도 이거 허용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8191님을 주라는 1등인 7890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훈훈한 거 아니에요? 정말 가사를 찾아봤더라도 내가 1등으로 보낸 거라서 저 같으면 이제 바득바득 초코우유를 제가 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제가 조금만 고민을 해볼게요. 저희가 또 룰이란 게 있으니까 조금만 고민을 해보고 어떤 분께 드릴지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고요. 간단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면서 게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랑했나봐는 너무 길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곡, 쉬운 곡, 간단한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동요로 준비했습니다.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집중력 게임, 동요 나비야에는 과연 나비가 몇 번 나올까요?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우, 막 순식간에 지나갔죠? 과연 이 나비야 동요에서 나비는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제가 아주 간단한 동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140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8번이라고. 8번? 8번이었을까요? 자, 오늘의 나비야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우리 7733님도, 아, 제가 네 번까지는 샜는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과연 몇 번이었을까요? 오늘의 정답은 5번입니다. 1547님, 아, 1547님, 안타깝게, 지금 1등으로 보내주시긴 했지만, 안타깝게, 탈락입니다. 네 번까지 샜는데 이게 집중 안 하면은 우리 7733님처럼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정답을 1등으로 보내주시고 맞춰주신 분은 단한 분! 7890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진짜 열띤 회의 끝에 정답을 우리가 7890님이 8191님께 줘요. 사랑한다 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저희는 원칙을 고수해서 7890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7890님의 예쁜 마음은 또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8291님께는 저희가, 사랑의 마음 잔뜩 보내드릴 거고요. 8291님, 여자친구랑 만나는 그 어느 날에 한번더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딱 기억해놓고 있다가, 그때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력 테스트 게임으로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요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들어보세요. 나는 몇 개나 이게 해당이 되는지. 1번, 기도 중에 다른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2번, 성가나 말씀을 천천히 들을 때 잠이 올 때가 있다. 3번, 침묵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지루하다. 4번, 미사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자꾸만 눈이 간다. 5번, 성가 부를 때 영혼 없이 입만 움직인다. 이 중에 몇 개쯤 포함되시나요? 저도 이렇게 막 계속 속으로 동그라미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뜨끔합니다. 이 집중이요, 단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게임하면서 노래에 집중했듯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봐도 좋겠습니다.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C. 아, 오늘은 왠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나요? 그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요, 우리 고기가 당기는 이유가 장이 음식 속 단백질 부족을 인식하고 뇌에 즉각적으로 신호를 줘서 섭취를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부족한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채우도록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어도요, 아 이상한데 나한테는 크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고 말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도 고기가 당기고, 기분이 좋아도 고기가 당기고, 시도 때도 없이 고기가 당기긴 하는데 그게 단백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허해서일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고기로 채울 수 없는 게 있죠? 마음, 마음은 서로 채워주기로 해요.

비타민 5시에 이어서 럼블피쉬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듣고 왔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진다면 그건 마음이 허기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신앙을 채우는 주일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로사리아님께서 천년성체 준비 중인 막내가 성가 내 생애 축제가 좋대요. 어찌나 열심히 부르는지 다 틀리면서요.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곡 내 생애 축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찬송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방송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톨릭 평화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거리 유세를 하던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는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가 취재를 하던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언론사 측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방어적 손짓이었다며 오히려 뉴스타파를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GTX 삼성역 지하 철근 누락 사건 관련 서울시의 늑장 보고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C 측에서는 언론 탄압이다 라고 맞섰습니다. 반면 충남에서는 대전 MBC가 후보 토론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모두 발언을 통째로 삭제하고 보도해 후보가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 MBC는 기술상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언론의 취재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의 행동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5월 22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주신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천국같은 세상을 위해 앞장설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저희의 새 아지트 유튜브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힘이 나겠습니다. 내 곁에 천국 이미지 보내기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일상 속 천국이 담긴 사진과 저희 시사천국 구독 인증샷을 함께 찍어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사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루피 꽁님, 유튜브 채널 독립을 축하드립니다. 대천사 김준희 앵커님 팬이에요. 앵커님의 날카로운 평론과 비판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사천국 승승장구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에겐 가장 소중한 남편, 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일 행복한 천국입니다. 딸의 유치원 개원 기념일에 다녀온 속초 여행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사람들이죠.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동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똥떨.

0: 놀려.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0: 현대해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6.3 지방선거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를 하니까 사전투표 기준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건데요.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분인데요. 제3지대의 새로운 선택지를 표방하고 나선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천국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십니까.
0: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예전에 전당대회 최고위원 뽑을 때 네네. 제가 그때 사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토론에서 한번 뵀었어요.
1: 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때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0: 그래요. 저는 솔직히 네. 안 믿었거든요. 그냥 하나 보다.
1: 제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거든요.
0: 예, 네. 그래서 진짜로 서울시장에 출마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오늘 근데 좀 격분하셨더라고요. 요거 좀 네네.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 4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네.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자 한겨레신문 1면 보도에서 서울시장 후보 사진이 이제 3장이 올라왔는데 네. 김정철 후보만 빠졌다. 선관위 초청 토론 자격을 갖춘 후보 4명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양당 후보 네. 그리고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네. 후보. 근데 사진에서 김정철 후보만 빠졌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요거가 지금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1: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토론 TV 토론의 자격이 갖춰진 지금 정당이 저희 개혁신당이거든요.
0: 예.
1: 그리고 개혁신당은 아시다시피 비례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TV 토론의 공식적 자격을 가지고 있고 중앙선거 인정한 후보들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열심히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후보에게 지금 한겨레 이 질문의 일문을 봤더니 저를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지우시는데 예. 한겨레는 김정철을 지웠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사진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이 후보 세 명의 사진을 나란히 네. 이렇게 네. 쓴 거잖아요.
1: 저는 그렇게 되면 한겨레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 김정철이라는 후보는 없구나.
0: 예.
1: 그리고 저는 번호가 4번으로 개혁신당은 모든 사람이 통일된 번호를 받았습니다.
0: 예.
1: 그만큼 독자적 정당으로서 이미 그 자격이 부여된 곳인데 4번을 삭제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사실 한겨레 신문을 예전에는 참 좋아했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한겨레도 항상 어떤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그래왔던 어떤 일종의 저항 정신 같은 것들이 있는 신문으로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런 걸 보니까 저는 기득권 정치를 수호하려는 거의 반민주적 폭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0: 그렇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네. 한겨레 측의 경위를 물어보셨나요? 지금?
1: 저는 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미 거기에 이미 노골적인 어떤 예. 표현이 돼 있는 거고요.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가 나와 있다는 걸 모르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0: 예.
1: 언론사는요. 물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 모르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더 모르게 하려고 예. 하는 지금 거대 양당의 이런 기득권 구조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0: 예.
1: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곳곳에 가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직접 이렇게 소통하면서 인사드리고 현장에 가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문이 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네. 최근 5.18 전야제에서 액막이 네. 타령 뭐 이런 노래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준석으로 드는 액은 매부

0: 그리고 판소리 멘트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제가 한겨레 신문을 비판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장에 정당하게 출전한 후보일 후보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알 권리가 아닌 모를 권리를 일종의 강요하는 그런 도구로서 한겨레가 사용됐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좀 강력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언급을 한 거고요. 지금 정말 이 제가 이 정치계에 들어오기 전에 예. 세상이 불공정, 불공평한 부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변호사로서요.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진짜 불공정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오. 이 언론의 구도나 예. 정치의 구도 이런 것이 거대 양당의 구도가 정말 깨기 어려우는 정말 벽이 되어 있더라. 그걸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제3 후보들이 또 선전을 해서 그거를 네. 좀 깨는 그런 모습도 봤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 김정철 후보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0: 네.
1: 후보님을 좀 소개하는 네.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원래 변호사시죠?
0: 네, 네, 맞습니다.
1: 근데 라임 변호사를 네. 하셨더라고요.
0: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금융피해자 대리를 쭉 해왔습니다.
1: 예.
0: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 여러분도 언론에서 많이 보신 라임펀드 사건이라는 거고요. 그 이제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1: 예.
0: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제가 일부 첫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단 한 번도 사기 취소가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1: 예.
0: 늘 금융기관이 이겼고 늘 김앤장, 태평양, 세종 같은 대형 로펌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김앤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 취소 판결을 대한민국 최초로
1: 예.
0: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이 일종의 정치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득권의 벽.
1: 그렇네요.
0: 절대 안 된다고
1: 작은 뭐 로펌 작은 네. 회사가 뭐 대형 이런 데를 네. 상대로 이겼다. 이것도 뭐 지금 후보님의 서사랑 좀 비슷하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금융기관을 상대로 지금 법원 기존의 판례를 봐라.
1: 예.
0: 이길 수 없다. 그 사기 취소 인정된 적이 없다. 다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1: 예.
0: 근데 저는 그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번 정치에서도 이번 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의 구조를 깨뜨려 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왜 개혁신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뭐 왜라는 게 개혁신당을 선택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게 네. 아니라 보통은 큰 정당들에 많이 가니까 네. 그래서 후보님의 개혁신당을 가게 된 거에는 어떤 배경, 뭐 이유가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0: 일단 제가 다른 두 정당들에 봤을 때는 본인들이 진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1: 예.
0: 거대 양당의 두 정당은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서도 공천심사해보고 국힘에서도 공천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뒷거래, 부패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1: 부패를 어떤 거를 느끼셨어요?
0: 그 공천 과정에서 뭔가 누군가의 영향력,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한 이런 전과 있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되거든요.
1: 예.
0: 뇌물, 뭐 이런 사건으로 확정 판결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공천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저는 거기에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막 그 공천 심사 받을 때 이거 다 녹음하셔라.
1: 예.
0: 이거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전과 판결문 다 떼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공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1: 예.
0: 지금 현재 거대 양당은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신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들어와서 개혁신당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부당한 요구도 당한 적이 없고요. 어떤 부당한 이야기로 한 적이 없습니다.
1: 예.
0: 그만큼 개혁신당은 그 후보나 또는 그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가치를 존중해주고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당이 유일합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여쭤보면은
0: 네,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어요.
1: 개혁신당의 후보로 나와서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은
0: 네.
1: 개혁신당도 다른 데처럼 그렇게 공천과 관련해서 치열하고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여기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건 아닐까요?
0: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제가 들어와서 직접 느낀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근데 개혁신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두 정당들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고였다, 부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1: 예.
0: 개혁신당이 새로 생긴 정당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이준석 대표라든지 천하람, 이주영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질이 다릅니다.
1: 예.
0: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이 점을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예전에 그 국민의힘 이런 비례대표

0: 저 신청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뭐 심사비 뭐 이런 것도 내봤거든요.
1: 예.
0: 뭐 심사비 5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내고 심사를 2분 30초 받았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누군가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1: 예.
0: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저는 옆에서 지켜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침묵하는 다수, 조용한 네. 다수를 위해 뛰겠다, 대변하겠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뭐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소수의 네. 뭐 팬덤 권력에 지금 양당이 포획돼 있다 뭐 이런 거를 네. 비판하신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민원 사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천하람 네. 의원이 얘기한 그런 민원 사례처럼 운동장에 학생들이 뛰어놀지 못하는 거예요. 축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끄러운 소수 때문에. 근데 지금 정치계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힘 모두 시끄러운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1: 뭐 권리당원, 책임당원 이런 네. 분들 예.
0: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따라가다 보니 옳고 그름이 사라졌어요.
1: 예.
0: 그리고 뭐가 정말 추구하는 가치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1: 예.
0: 그런 소수에 의해서 휘둘리는 상황에서 조용한 다수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 정치에 무관심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거대 양당을 찢지 않고 여론조사에서도
1: 예.
0: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저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1: 자 이제 양당 뭐 여러 다른 후보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비판을 세게 하셨어요.
0: 네.
1: 지금 침대 축구하고 있다.
0: 네.
1: 그러니까 토론 회피하고 뭐 이런 거를 네. 조금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최근에는 정원호 후보의 1995년에 있었던 주폭 사건
0: 네.
1: 그거 판결문도 입수를 했는데
0: 네.
1: 5.18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폭행을 했다면서
0: 네.
1: 거기서는 왜 심신미약을 주장했냐
0: 네.
1: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0: 네. 일단 판결문에는 5.18 이야기가 없고요. 정치적 견해라는
1: 예.
0: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문제는 본인이 그런 5.18을 계속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5.18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 판결문의 내용을 보니 심신장애를 주장한 거예요.
1: 예.
0: 심신장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1: 예.
0: 법원이 심신상실에도 해당하지 않고 심신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 심신미약에도
0: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단
1: 그러니까
0: 말이에요.
1: 심신미약은 그러니까 심신상실은 완전히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상실이라고 하는 거고
0: 네.
1: 미약은 미약 하나만 네. 좀 남아있는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법률용어로.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비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1: 예.
0: 안 합니다. 그게 책임 조각이라고 하고요. 심신미약은 뭐 그 정도 상실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책임 능력이 감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도 좀 감경해 주겠다. 이게 이제 심신미약이거든요.
1: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었다 주장을
0: 네.
1: 한 거죠?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자기가 술에 만취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형사사건을 하면서 온전히 기억을 하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1: 예.
0: 물론 기억이 없는 것과 심신상실의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심신상실했지만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뭐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 예.
0: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제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네. 제가 뭐 이거 변호하려는 게
0: 네.
1: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5.18이나 뭐 정치적 견해 관련해서
0: 네.
1: 싸운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술 기운이 확 올라와서 폭행을 했을 때는 기억이
0: 네.
1: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심신 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뭐 그렇게 해서 변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보통은 그 싸우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다면
1: 예.
0: 5.18은 싸움의 이유가 아닙니다.
1: 아...
0: 그렇잖아요.
1: 아 기억이 안 나니까?
0: 기억이 안 나니까요.
1: 예.
0: 싸울 때 이유를 아시나요?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방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1: 예.
0: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원호 후보가 5.18을 끌어들여서 광주에 계신 분들을 모욕하는 거 다름없어요.
1: 예.
0: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큰 문제는 판결문에 장량 감경이 없다는 걸 제가 얘기했고 그거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1: 그러니까 판사가 형량 깎아주는 거죠.
0: 네네.
1: 개전의 정이 있거나 뭐 이랬을 그럼요. 경우에 예.
0: 보통은 한 대부분 한 70% 정도는 장량 감경이 보통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장량 감경이 없다는 건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거고 적어도 만약에 제가 누구를 때려서 전치 몇 주의 상처를 입었다면 치료비는 줘야 되잖아요.
1: 예.
0: 만약에 치료비를 배상했다면 그게 아마 판결문에 써 있었을 겁니다. 치료비를 배상한 점, 뭐 이런 점, 비록 합의는 안 됐지만 이런 점에서 형을 일부 감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1: 예, 뭐 정원호 후보 측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을 뭐 사과를 여러 차례 했지만은 그 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아까 그 업소 그 종업원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오세훈 후보. 그 삼성역 GTX 지하 5층 철근 누락 사건 이거 강하게 좀 비판하셨더라고요.
0: 네.
1: 어떻게 보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0: 저는 뭐 그게 시공사의 잘못이다 또 시공사의 뭐 누락이다 그런 부분은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설사 그것이 시장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장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 인정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사의 잘못, 서울시장 결국은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때도 시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당시 본인이 시장이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1: 예.
0: 그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시장 후보의 지금 큰 문제는 과거의 행적이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도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1: 예를
0: 바로
1: 들면 어떤
0: 전시행정입니다.
1: 전시행정.
0: 전시행정. 한강버스가 대표적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저는 한강버스를 계속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중교통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으로 그 한강버스를 살리겠다. 관광 일종의 서울시티 크루즈로 만들겠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 철도를 타서 검암역이 있습니다. 인천에요. 그 검암역을 내리면 검암역의 특징이 바로 옆에 바로 강이 흐릅니다.
1: 예.
0: 그래서 아라뱃길을 타고 거기에서 한강버스가 외국인들을 태우고 서울로 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잠실 여의도도 들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이 한강버스를 다르게 대중교통이 아닌 방식으로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 공약 좀 들여다볼게요.
0: 네.
1: 1호 공약이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
0: 네.
1: 뭐 여기 이게 뭔가요 이게?
0: 아 저는 이제 AI 행정을 이야기하면서
1: 예.
0: 많은 분들이 이 가난을 증명한다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거든요.
1: 예.
0: 어떤 나에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집행이 안 돼요. 예산은 받아놓고요. 이것을 이제 고치겠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요건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0: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고 하면
1: 예.
0: 장애인 등록을 한번 했으면 끝난 거지. 왜 그걸 가지고 또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또 무슨 서류 떼서 무슨 서류 떼서 또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했다가 어디는 가스공사에 됐다가 이런 식으로
1: 예.
0: 곳곳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 불편한 행정을 바꿔서 이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런 AI 행정의 또 하나의 예로서 주차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요.
1: 예.
0: 공영주차장에 지금 빈칸이 있으면 그 빈칸을 공공데이터로 연결해서요. 그 공공데이터로 내비게이션을 바로 탑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열어줍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네. 공영주차장이 만차인지 아닌지 어디가 비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0: 모르죠.
1: 갔다가 만차면 이제 다른 데 찾아야 되잖아요.
0: 찾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미국에. 네. 그래서 주차장 찾아 돌아다니는 것으로 30%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1: 예.
0: 교통체증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공데이터를 풀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카카오맵이라든지 네이버지도 뭐 이런 데에다가 티맵에 넣으면 그것이 바로 그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을 찾아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교통량에도 감소가 되고 불편함도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거죠.
1: 그런데 이제 공공데이터를 특정 사기업에 제공하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긴 하지만 저는 공공데이터는 풀어온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 예.
0: 저희가 공공데이터는 저는 AI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 데이터를 많이 풀어야, 그래야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를 아주 많이 사기업에게 제공합니다.
1: 예.
0: 그래서 AI가 지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1: 예.
0: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눈에 띄는데 AI가 많이 나오네요. 공약에. 네, 네. AI 도입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5년 완성. 이건 네.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뭘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빨라지는 네. 건가요?
0: 자, 지금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요.
1: 예.
0: 재개발 재건축을 절대 빨리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이미 실패했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 왜냐하면 두 후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 하면 빨리 재건축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국민도 그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뭐가
0: 문제는 인허가가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다음에 그 위에 건설에 나가는 그 과정에서 법정 소송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걸로 15년. 길게는 20년도 갑니다.
1: 그러니까 뭐 조합원들끼리 싸우는 일도 있고, 뭐 누가 여기에 네. 조합의 주인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나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 왜 나를 쫓으려고 하냐라고 네. 하면서 뭐 소송 걸기도 하고 뭐
0: 많습니다.
1: 종류가 많더라고요.
0: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제가 핵심적인 거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조합을 설립할 때,
1: 예.
0: 조합을 초기 설립할 때 조합장을 뽑지 않습니까? 이 조합장을 서로 해임하려고 난리예요. 서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합의 설립부터 해임, 그다음에 각종의 형사고소, 이걸로 시간이 또 한 5년 갑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동의서 문제입니다. 이 동의율이 되려면 각종의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데, 그게 종이로 동의서를 받으면서 OS 요원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녀요.
1: 예.
0: 이것 때문에 이게 위조됐다, 적법한 위임이 아니다, 가짜 도장이다, 이걸 가지고 또 소송하면 최소한 또 5년 갑니다.
1: 예.
0: 그다음에 세 번째 소송이 있습니다. 그게 분담금 소송입니다. 이 분담금이 잘못됐다, 과다하다, 그래서 그 분담금 결정 관련된 결정이 잘못됐다,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 이 소송이 또 한참 갑니다. 그걸로 예. 결국 15년 가거든요.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공공조합장을 내려보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공조합장을 내려보내면
1: 예.
0: 결국은 다른 그 조합에서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조합장을 내려보내서 그 소송을 없앱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동의율과 관련돼서는 블록체인, 그다음에 전자서명 제도를 같이 결합해서요.
1: 예.
0: 위조 변조가 애당초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 부분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소송이 발생할 수가 없거나 소송을 예. 걸어도 바로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분담금이 바로 AI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을 AI를 통해서 투명하게 분석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깨알가 써 있는 그 숫자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서울시가 지금 이 분담금은 적정한 분담금이고 내년에는 1년이 지연될 때마다 분담금을 얼마씩 올라가는지 미리 예측까지 해드립니다.
1: 예.
0: 이러므로써 조합원들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고 뭐 네. 공약도 많은데 일단 지지율이 조금
0: 네.
1: 좋진 않아요. 제가 좀 뭐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 대한 사항으로 무선 ARS 조사를 한 거고요. 오늘 소개하는 모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자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 조사를 보면은 정원호 41.7, 오세훈 4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정철 2.0이에요.
0: 네.
1: 그래서 좀 양 뭐 이게 뭐가 됐든 아까 뭐 양대 정당의 기득권 네. 뭐 비판도 하셨지만은 후보 본인이 또 뚫어내야 될 목도 있는
0: 맞습니다.
1: 거거든요. 이게 2%면은 딱 개혁신당의 최근에 이제 지지율 요거 뭐 크게 오차 범위 내에서 벌어지지 않는 네. 내에서 그 정도면은 후보 개인이 좀 뭐라고 능력이나
0: 네.
1: 이게 뭐 개인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제가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1: 예.
0: 지금 이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제가 과거 1타 강사였습니다. 형사법에서요.
1: 예.
0: 처음에 24살 그 어릴 때 처음에 수강생 3명 두고 강의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 어린 놈이 무슨 아직 사시도 합격하지 못한 놈이 무슨 사시 강의를 하냐 이런 얘기를 비난을 많이 받아가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1: 사시 합격 전에 강의를 먼저
0: 네네.
1: 하신 거예요?
0: 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보다 제 수강생이 다 저보다 선배였어요.
1: 예.
0: 저희 법대 선배님들이고 그런데 저는 그때 바로 1년 반 만에 대강사가 됐습니다. 1타 강사가 돼서 3명에서 550명으로 수강생이 늘었거든요.
1: 예.
0: 저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누가 더 나은지 어떤 강사가 더 나은지를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그 사람들의 니즈가
1: 예.
0: 저를 대강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지금 다른 두 후보와 제 후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직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저를 한번 알게 되면 무조건 제가 이깁니다.
1: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부자 되셨다는 얘기를 아니, 제가 들었어요.
0: 이미
1: 예.
0: 재산 신고를 다 드러났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시간이 많지 않네요. 요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오세훈 후보하고 공릉동 청년 원룸을 동반 방문해서 네. 화제가 됐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보수 단일화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0: 네.
1: 근데 선거 연대는 지금 선을 그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0: 네.
1: 뭐 이제 뭐 단일화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0: 저는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고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일화 프레임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무서운 프레임이에요.
1: 아, 지저분해요?
0: 그렇지 않습니까? 단일화라는 게 이렇게 단일화는 할 수 있죠. 제가 시장을 하고
1: 예.
0: 오세훈 후보께서는 이미 시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경력이 풍부하시니까 부시장을 맡아서 예. 해주시면은 이게 아주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지 않습니까?
1: 오 시장은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0: 그렇죠.
1: 예.
0: 이제 그런 단일화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 자체가 오세훈 후보를 중심에 두고 김정철 후보를 거기에 붙이는 형식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프레임에서 저는 벗어나고자 하는 거고요.
1: 예.
0: 뭐 그 얘기가 뭐 계속 나오는 거 뭐 저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한테 왜 김정철인가 말씀해 주시죠.
0: 서울 시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계속 똑같은 선택을 하시면 다른 결과를 받지 못하십니다. 이번에 새로운 선택을 하시면 정말 새로운 결과를 받으실 수 있고요. 사표, 뭐가 사표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저 후보가 싫어서 이 사람을 찍는 거, 저 상대가 싫어서 이 사람을 찍는 거, 이게 진짜 사표입니다.
1: 예.
0: 이게 민주주의, 자기의 뜻대로 표심을 행사하지 못하는 진정한 사표이고 저를 찍어주시는 거,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찍는 거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투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선전 기대하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천국의 서재 이어가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스트레인저.

0: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와 책상이라는 단어를 넣어 판촉 행사를 벌여 큰 공분을 샀습니다. 오늘 천국의 서재에서는 타인의 아픔마저 소비되는 사회의 단면들 다각도로 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유인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뭐 이 사건 워낙 지금 일파만파고 현재 진행형이라서 모르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쟁점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가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그 특별히 제작한 텀블러를 이제 판촉하는 이벤트 행사를 벌였는데 그 중에서 5월 18일에 탱크데이 그리고 책상에 탁 이런 문구를 쓴 것이 이게 조롱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게 문제 제기가 되면서 지금 일파만파인 상황이에요. 김성환 평론가님 추가로 뭐 좀 덧붙여 주신 말씀.
1: 많은 분들 아실 거고 지금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1: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어떻게 탱크데이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그렇게 명칭을 달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0: 예.
1: 그리고 그것도 부적절할 뿐더러 그걸 또 텀블러를 책상에 탁 올린다고 해서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건 그게 뭘 연상하는지 우리 국민이면 대부분 알지 않아요?
0: 예.
1: 그걸 어떻게 버젓이 기업이 마케팅 수단으로서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요. 물론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이지만 물어봤어요. 이건 뭐가 연상돼? 전혀 모르는 아이거든요.
0: 예.
1: 근데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나 그랬더니 바로 박종철 열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책상에 탁 그 문구를 보고요.
1: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를 수 있거든요.
0: 영화 1987이 2017년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봐서 사실은 그 거기서 이제 그 나오잖아요.
1: 네.
0: 탁 치니 헉 하고 죽었다.
1: 네.
0: 이게 나와서 아마
1: 그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시사적으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0: 예.
1: 근데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들도 다 알만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마케팅을 한다고 이런 식의 문구를 뽑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시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0: 또 제가 고향이 또 광주시라서
2: 네, 네.
0: 예, 예.
2: 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5월만 되면 불안해요. 이번에 또 무슨 일이
1: 있을까?
2: 누가 어떤 행태를 보일까 항상 불안하거든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광주 시민들은 5월마다 맞는 기분이에요. 폭행을 당하는 기분. 뭐 기억 폭행인 거죠. 이번엔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그 기념일 기념식 당일에 99 집회가 금남로에서 열렸어요.
0: 예.
2: 정일 빌딩 앞에서 그 집회 구호가 광주야 눈떠라더라고요. 그 경찰이 보호해주고 그 옆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사고가 날 정도로 사실 화가 났는데 화를 억누르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저도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 사람으로서 너무 큰 실망을 했고 또 이게 한 직원의 실수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행태를 그전부터 그룹 오너에서부터 보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0: 이게 이제 뭐 아직 전체적으로 이제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과도 하고 이제 대표이사를 해임은 했지만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직원의 뭐 진짜 뭐 우연의 일치로 실수해서 나온 걸 수도 있다. 아니면은 직원 개인의 소행이다. 과거에도 뭐 이런 식의 류의 예를 들면은 뭔가를 뭐 그림이나 문구를 끼워 넣어 가지고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게 정용준 회장이 시킨 거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1: 큰 틀 안에서는 정용준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다 추정이지만 그 왜 이런 이제 카피 문구를 뽑았는지에 대한 경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정용진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스타벅스 측에서 그 이벤트를 취소했잖아요.
0: 예.
1: 그게 부적절하다는 건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부적절한 카피 문구를 뽑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죠.
0: 예.
1: 그러면 그게 한 직원의 그 머릿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0: 그러니까 결제 과정이 있는데
1: 당연히
0: 뭐
1: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설마 이거를 나이가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다 결제를 하는데 이 민감함을 아무도 모르고 다 넘어갔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아, 예.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0: 아,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예. 이 정도 그 아마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그 마케팅 행사를 한다 그러면요 최소한 이사급 이상까지 결제 라인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텀블러가 그냥 나오는 게 어디서 뚝 찍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이사까지 결제 라인이 올라갔다고 하면 사장한테 보고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0: 예.
1: 그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여러 사람들의 그 결제를 거쳤겠어요. 근데 아무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딱 나오자마자 하다못해 중학생 수준만 돼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그거는 제가 볼 때 거짓말이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건 둔감해졌기 때문이겠죠. 자기들끼리의 대화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1: 사회적인 의미 자체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구라고 이해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네.
2: 정용진 회장이 우리나라에선 극히 보기 힘든 캐릭터의 기업 오너죠.
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재벌가에서 뭔가 튀는 거를 그렇죠. 원치 않아요. 그리고 뭐 사실 재벌가가 그동안 상속 문제나 이런 걸로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그래서 바깥에서는 굉장히 공손하게 하지만은 뭐 사생활은 또 뭐 문제도 있고 막 이런 건데 정용진 회장은 본인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전혀 없어서 이게 좀 화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의 개인적인 행동 일탈에서부터 쌓아온 없는 신뢰. 근데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생각했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지.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정용진 예. 행동, 정용진 회장이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2022년에 그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에서 정용진 회장한테 한 말이 있어요. 2022년 일입니다.
0: 예.
2: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여파가 수만 명의 신세계 이마트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기업인이라 한다면 이제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간 사업가로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거 이미 2022년에 경고가 나왔던 거예요.
0: 누가 한 거예요, 이걸?
2: 노동조합장이.
0: 노동조합이 네네. 정용진 회장한테.
2: 네네. 아. 그때도 멸콩 그 멸치와 콩을 사진 찍어서 마트에서 장을 본 사진을 올리고 뭐 그랬었잖아요.
1: 네네.
2: 그걸로 주가가 10% 정도 떨어졌을 때 이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주가가 10% 떨어지고 괜한 스타벅스 매니저와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0: 예.
2: 정말 자본주의적으로도 지극히 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오늘 뭐 이거 하나만 속보 새로 나온 뉴스니까 요거 하나는 김성환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원래 탱크는 물을 많이 담는 용기를 가리킨다. 물탱크도 그래서 뭐 탱크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 너무 과민반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세계나 뭐 스타벅스 코리아 불매운동까지 막 펼쳐지고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뭐 이게 불매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라는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탱크도 탱크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 의미의 재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텀블러라고 부르지 말고 탱크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 사안 자체를 왜곡할 때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아니 이것도 물 탱크도 탱크고 물 들어가고 가는 거 커피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그럼 텀블러도 탱크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근데 갑자기 진짜 실제로 무기로 사용하는 탱크를 생각하는 거야? 당신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역으로 묻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1: 이 전형적으로 지난번 계엄 사태 때 계엄을 옹호하려고 했던 정치인들의 말과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다고 보여요. 이런 정치인은 저는 그 과연 정치판에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0: 예.
1: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이런 어떤 시사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건데요.
0: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김민전 의원을 정치판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늘 있었거든요.
0: 예.
1: 5.18에 대해서 또 외국 보도했던 언론 보도를 여전히 믿고 있거나 또 독재의 논리들을 그제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흩어지듯이 있거나 특정 지역의 어떤 지역성과 연관돼서 계속 그런 논리들이 물밑에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처럼 우리 사회에 드러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0: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1: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는데 역할을 한 게 바로 김민정 의원 같은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0: 아.
1: 그런 의원들이 그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못해? 라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공식화된 논의로 공론의 장으로 이런 문제들을 끌고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예. 그 시인님이 연세가 지긋하시긴 하지만은 우리 셋 중엔 제일 젊으니까 그래도 젊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잘 안 돼,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일베 문화 그래가지고 네. 뭐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네. 손가락 옛날에 뭐 이게 뭐 그림이나 이런 데 네. 그림인다든지 뭐 이런 문구 쓱 들이미는 거 뭐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2: 그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사이에 좀 더 쿨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0: 아,
2: 이런
0: 그래요?
2: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0: 거죠. 그 한 반에서 이런 일이 많다고 해요. 뭐 일베적 표현이나 아니면 선생님을 모독하는 밈 같은 걸 얘기할 때 혼날 줄 알면서도 벌점을 먹을 줄 알면서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웃고 그 친구를 욕하면서 뭐 비속어 쓰면서 욕하고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자기 영웅화가
1: 그렇죠.
2: 그러니까 되는 뭐 거죠.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야 미친 네. 이 XX야라고 네. 하면서 네. 띄워주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런다라는 거예요.
0: 네네네. 네, 네.
2: 그러니까 놀이 문화예요.
0: 놀이 문화가 지금 인터넷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털 사이트에 5.18과 관련된 아무런 기사나 열어서 댓글을 열면 100% 5.18에 대한 폄하, 훼손, 희화 댓글이 나와요. 거기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고 그래서 이 놀이 문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 놀이가 진실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놀았던 습관이 진짜가 된 거죠. 이게 가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그렇죠. 놀이가 무너지잖아요.
2: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 교육이 지금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아직도 합의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현대사 교육을 기피하잖아요. 하지 않는단 말이죠.
2: 예.
0: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대사 사건은 저 친구들과의 놀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다시 네. 재생산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 서사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오키 마리라는 예.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폭력을 당한 트라우마를 가진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2: 예.
0: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강 작가의 소설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 안호일 작가가 쓴 기억 빌딩 245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2: 예.
0: 아마 그 10살 이하 어린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인데요.
2: 기억 빌딩 245.
0: 네. 예. 그게 전입 빌딩이 화자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자기 지키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역사에 대해서.
2: 예.
0: 245는 전일빌딩에 남은 헬기 총탄 245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책이든 청소년 소설이든 뭐 그 하이틴 소설이든
2: 예.
0: 그 좀 더 어린 세대들이 읽을 수 있는 5.18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있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더 알리려고 하는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저는 혐오사회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 예.
1: 카롤린 엠케라고 하는 독일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혐오와 증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다. 지금 우리가 뭐 뉴라이트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고 일베 사상이 점점점 젊은 층한테 파고들어가고 그게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고
2: 예.
1: 그러면서 그렇게 혐오라고 하는 걸 혐오가 부끄럽지 않은 사회로 점점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독일 얘기할 때 우리 홀로코스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가가 이런 문장을 썼길래 제가 이건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언제부턴가 홀로코스트를 끊임없이 거론하는 일도 이제는 서서히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갈수록 자주 들려온다. 아우슈비츠를 기억하는 일에 무슨 요크루트처럼 정해진 유통기한이라도 있는 듯이 나치즘의 범죄를 반성하는 일이 마치 꼭 들러야 하는 관광지 목록처럼 한번 보고 나면 지워버려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2: 예.
1: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도 독일 내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혐오라는 거는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그런 얘기들이 사회의 공론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된다.
2: 알겠습니다.
1: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2: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는 네. 두 분의 의견을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5.18 왜곡 처벌법은 있는데 5.18 조롱 처벌법까지 지금 제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시인님, 서인 시인.
0: 어디까지가 조롱인지 법의 잣대로 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뭐 실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 예. 생각은 듭니다.
2: 알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1: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어느 범주까지 정해지는가 이거는 좀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 예.
1: 그러니까 단순히 왜곡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롱하고 희화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지금 왜곡하고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2: 예,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거를 지켜 이 가치를 지켜가고 막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서효인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9월 20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1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령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거나 약속을 꼭 잡아야 할 것만 같은 괜한 강박, 부담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휴에도 똑같이 평소와 크게 다른 거 없는 보통의 일상을 보내는 것만큼 또 편안한 일도 없을 겁니다. 여행 가신 분들도 집에서 드라마, 영화, 책 즐기시는 분들도 모든 걸 그죠? 마음 편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5월 22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비의 Feel It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연휴를 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뭐 연휴 때 뭐 별 계획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물론 여행 같은 거 떠나신 분들도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계획 없고 특별한 약속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특별한 일 없는 보통 날이 최고의 날인 거. 자,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보내시든 안전하게. 또 중요한 건 정말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곽진원의 나의 5월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역시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주말을 앞둔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평범한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CPBC 라디오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 진행 중이죠. 자, 이미 하셨다면 주위에 가족, 친구 또 지인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많이 소문내주시기 바랍니다. CPBC 플러스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참여하는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샵 1053으로 문자사연 보내주시면 설문조사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CPBC 라디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소요시간 약 5분 정도면 되는 아주 간단한 조사입니다.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음접풍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위해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4320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딸 운동회를 가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요즘에 과일 가게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운동회 끝나고 들러서 수박 한 통 사왔어요. 반갑게 인사하는데 모른 척 할 수 없더라고요. 아유, 중학교 동창이면 얼마 만에 만나신 거예요? 글쎄, 중학교 때 친했든 안 친했든 이렇게 어릴 적에 알던 친구, 동창을 다 커서 우연히 만나면 좀 반갑긴 할 것 같아요. 특별한 악연이 있지 않았다면. 네, 뭐 어차피 과일은 사는 거, 이왕이면 친구네 과일 가게에서 사주면 서로 좋죠 뭐. 5207님께서 쭝디, 오늘 엄마는 자꾸 보일러 켜시는데 조카가 놀러와서 에어컨을 켰어요. 아니, 이러면 냉난방기를 다 켜는 건데 다음 달 관리비를 어떻게 할지.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를 위해서는 보일러를 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뭐 비도 오고 막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도 추워졌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지내는 게 좋죠. 그리고 보일러 켜면 집안의 습도도 좀 내려가고 조절이 되니까 이런 날은 보일러 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카는 젊으니까 몸에서 열이 나나 보네. 열나면 밖에서 식히고 오라고 그러세요. 밖에 바람도 시원한데 무슨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요. 네, 뭐 관리비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두 사람 다 행복할 수 있다면, 두 사람 다 행복한 상황인가 이게? 나는 사연 전하면서도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 불금에, 연휴를 앞둔 불금에 어디 다른 약속 가지 않으시고 음접풍에 출첵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임기훈의

음악 있는 천혜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요, 빅뱅의 멤버 태양씨입니다. 태양씨는 나만 바라봐, 눈, 코, 입 등을 통해 솔로 활동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번에 9년 만에 솔로 정규 앨범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간 코첼라 무대도 준비하고 또 솔로 앨범도 마무리하느라 바쁘게 보냈다는데요. 올해가 데뷔 2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나다우면서도 새로운 게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이번 노래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타이틀곡 Live Past Die Slow. 이 곡은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낸 태양 씨의 지금 모습을 잘 표현한 곡이라고 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신곡의 주인공은 역시 반가운 이름이죠. K2 김성면 씨입니다. 이번 새 노래 삶의 중심에서, 이 곡은 2019년에 발표했던 외치다를 새롭게 개사하고 편곡해서 선보인 특별한 곡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스트링 사운드와 따뜻한 피아노 선율 위에 언제 들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김성면 씨의 보컬이 더해집니다. 자, 그럼 이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두 곡의 신곡들 만나봤습니다. 먼저 이 태양씨, 이 빅뱅의 태양씨는 정말 춤추는 모습도 너무 멋있죠. 무대에서 이 공연하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바로 태양씨인 것 같은데, 그간 솔로 활동했던 곡들은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약간 소울풀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곡은 굉장히 신나고 강렬하네요. 빅뱅의 새 앨범도 준비 중이라는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2 김성면 씨의 새 노래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라이브 해주셨을 때 여전한 그 목소리, 그 노래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 또 신곡 발표해서 활동하신다니까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음악들,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7657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인터넷에서 채소 로메인을 한 박스 샀는데 다른 곳으로 갈 것까지 잘못 보내셔서 저에게 두 박스가 왔어요. 판매자분께 추가 입금하겠다니 괜찮다고 그냥 드시라고 하셨답니다. 주위에 로메인 나눠줘야 하나 봐요. 아유, 그 판매자분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근데 또 이렇게 잘못 보낸 것 때문에 고객한테 추가 입금을 받는 것도 조금은 글쎄, 고객 확보,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판매자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고객을 하나 또 확보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7657님은 진짜 이 상추 같은 경우는 로메인 상추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있으면 어차피 다 못 드시고 썩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앞집에, 뭐 윗집에, 아랫집에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정도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그 판매자분의 사이트를 같이 홍보도 해주시면 다 좋지 않을까.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5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저희 딸이 20살인데 도배하는 일을 배워보겠다고 합니다. 괜찮을지 힘들진 않을지 걱정이에요. 딸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 한로로의 입춘 신청합니다. 야, 딸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네요. 20살에 이렇게 힘든 일,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배하는 일 이런 거는 좀 힘든 일이라는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1395님 따님 이제 20살인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젊은이인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시고요. 뭐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다 잘해낼 것 같은 그런 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95님의 따님이, 멋진 따님이 좋아하시는 그 노래 한로로의 입춘 들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6301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오늘 오후에 엄마랑 같이 오빠 집에 반찬 등등 먹을 것 싸들고 방문했습니다. 새언니가 요리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초딩 5학년 조카가 수학 문제를 푼다기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 이러면서 문제지를 쳐다봤더니 조카가 갑자기 모르는 문제가 있다며 굳이 예쁜 옆집 누나에게 물어보러 갔다 온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집을 들고 호들갑 떨면서 나갔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나라 잃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누나가 외할머니 댁에 가서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고모가 예전에 수학 좀 했어, 싹 다 가르쳐줄게 라고 했더니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되니 갑자기 수학 문제집을 눈 깜짝할 사이에 쓱쓱 다 푸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보니까 심지어 다 정답이었어요. 조카가 아무래도 첫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응원해줘야 할지 새언니에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제주소년 그리고 요조가 함께 부른 손잡고 허밍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6301님의 신청곡 제주소년과 요조가 함께 부른 손잡고 허밍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맞죠? 첫사랑인 것 같죠? 너무 귀엽네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옆집 누나라니. 아니 어렸을 때는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누나가 되게 더 예뻐 보이고 더 어른스럽고 뭐랄까 좀그더그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네요. 네, 그리고 뭐 응원해주고 세훈이한테 얘기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아마 세훈이도 알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게 어떤 고자질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냥 세훈이하고 얘기 나누면서 같이 귀여워하고 웃을 수 있는 포인트겠죠. 이 녀석 왠지 그 앞집 누나가 공부도 잘하는 누나인 것 같아요. 예, 누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공부 열심히 할것 같은데.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8192님께서 대학생 아들의 미국인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Can I help you? 했더니 활짝 웃기만 하네요.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봐요. 네. 뭐, 요즘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인상이 너무 좋아서, 뭐, 웬만한 한국말도 다 알아들을 거려 아마? 일부러 영어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국말을 쉽게 이렇게 제스처 써가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전해 보세요. 그럼 오히려 더 관심 갖고 막 배우려고 그러고 말 걸어오고 그러지 않을까? 2278님께서 쫑디 저희 팀 2003년생 신입사원 진짜 귀여워요. 문서를 작성해 왔기에 조금만 다듬어서 다시 달라고 했더니 가위로 문서 귀퉁이를 조금씩 자르고 다듬어서 다시 줬네요. 네. 귀엽네요. 우리 귀엽게 생각하죠. 네. 중요한 일은 당분간 아직은 맡기면 안 되겠는데요. 자,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정예호 씨가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송재호의 늦지 않았음을.

자,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강호달님의 꼭 안아주세요.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수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한우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1940년대 우리나라엔 약간 엉뚱해 보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합판을 붙이는가 하면 캔버스엔 알 수 없는 선과 면만 그려넣었는데요. 그는 남들이 가지 않던 추상미술의 세계를 일찌감치 걷기 시작했던 화가 유영국입니다. 1916년에 경북 울진에서 태어난 유영국님은 어떻게든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5년 교복을 입지 않던 학교, 도쿄의 문화학원에 진학해서 추상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후엔 어선도 타고 양조장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요. 그렇게 돌아 결국엔 다시 작업실에 앉았고 49살에 첫 개인전을 개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유영국님의 회고전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가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170여 점의 작품을 만나는 최대 규모의 전시라고 합니다. 전시장에 들어가면 벽마다 산이 걸려있는데 유영국님의 산엔 길도 등산로도 나무도 없고 선과 면, 색과 경계만 있습니다. 삼각형 하나는 봉우리가 되고 비스듬히 잘린 면 하나가 능선이 되며 산의 형태를 해체하고 압축해서 기하학적 구조로 표현해낸 거기서부터 자연의 본질과 새로운 리듬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BTS의 RM이 이 유영국님의 그림을 소장했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RM의 소장작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안내하는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는데요. 손여름 씨는 유영국님이 발견한 질서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아름다운 여정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근대 미술의 위대함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전시. 아유, 저도 얼른 가보고 싶네요.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프로콜 하렘의 A Whiter Shade of Fail 였습니다. 자, 연휴 동안 전시회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님의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 열리는 중입니다.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좋다고 이 산의 추상 그림에 묘하게 빠져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RM, BTS의 RM이 소장하고 있다는 그 소장품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어서 화제라고 하고요. 그 소장품은 또 굿즈샵에서 마그네틱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유영국님이 직접 사용했던 이젤과 의자도 있다고 하니까 한국 근대 미술의 역사를 돌아보는 또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 같네요. 더군다나 관람료가 무료라고 해요. 이야... 대한민국이 정말 문화 강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전시가 무료라니. 자, 거기 가시면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요. 손여름 씨의 해설로 듣는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데 요건 어딜 가나 유료잖아요. 이 손여름 씨의 해설로 함께 들으면서 감상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해 주셔도 좋고 또 듣고 싶은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연휴 3일 동안 영화 드라마 보느라 지쳐도 좋습니다. 재밌는 작품을 최대한 많이 소화할 준비하고 주말에 돌입해 볼까요?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오늘도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볼까요? 자, 오늘은 연휴를 앞둔 만큼 대형 스펙타클 블록버스터, 흥미진진 신나는 영화를 꺼내보고 싶어지는데 바로 미션 임파서블과 다이하드를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제목 얘기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나요? 벌써 30년 전인데 1996년 이 미션 임파서블 1편이 개봉했을 때 와, 정말 그 흥분, 그 열기는 대단했었죠. 특히 다들 기억나실 텐데 CIA 금고 침투 장면에서 탐 크루즈가 그 압력 감지 바닥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위에 와이어 하나로 매달려서 버티는 그 장면. 와, 정말 내 몸이 다 경직되고 땀이 나는 정말 명장면이었죠. 친절한 탐 아저씨 이 톰 크루즈는 영화 속 모든 고난도 연기를 직접 하는 걸로 유명하죠. 미션 임파서블 2편에선 2000피트 암벽을 맨손으로 등반했고 5편에선 실제 이륙하는 항공기 외벽에 맨몸으로 매달리고요. 또 7편에선 노르웨이 산악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기 위해서 무려 1년 동안 훈련했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는 관객이 돈을 내고 보러 왔다면 직접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철학으로 직접 다 해냈는데 아무리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 뛰어나도 이 톰 크루즈의 그 열혈 연기를 쉽게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 임파서블 영화만큼 유명한 게 또 음악이잖아요. 원작인 1966년 드라마 제5전선의 그 음악을 그대로 가져와서 유명해졌죠. 1편을 위해 밴드 U2의 멤버들 애덤 클라이튼과 레리 멀렌이 락 버전으로 편곡 연주를 했는데요. 시작하는 순간 심장도 같이 쿵쿵 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하드. 아, 이 작품도 정말 많은 분들의 그냥 원픽 액션 영화죠. 다이하드는 1편도 아주 큰 히트를 했는데 2편이 더 큰 히트를 했었습니다. 다이아드 2가 1990년에 개봉됐다고 해요. 와, 이렇게 오래됐나? 진짜 오래됐네요. 브루스 윌리스, 극중 이름이 존 맥클레인이죠.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였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투덜투덜대면서 약간 유머도 있고 또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형사 역할이었죠. 이 브루스 윌리스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인공 맥클레인이 공항에 아내를 마중 나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브루스 윌리스 혼자 공항에서 테러리스트들을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액션도 정말 멋지고 신나고요. 또 90년대 작품이니까 지금 보면 공중전화, 뭐 삐삐 이런 그 물건들, 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반가운 느낌이 들고 또 다이아드2는 액션 블록버스터지만 분위기 있는 올드팝이 여러 곡 등장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배경이라서 보 먼로의 Let It Snow도 흘러나오고요. 패티 페이지가 1957년에 발표했던 Old Cape Cod도 들을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곡을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미션 임파서블 1편 OST 중에 아담 클레이튼과 레리 멀레니 함께 연주한 미션 임파서블 테마곡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다이아드 2편 OST 중에 패티 페이지의 올드 케이프 코드 준비했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오늘 저의 추천작들로 재밌는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 만나봤는데 미션 임파서블과 다이아드 2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악도 함께 들어봤고요. 음악 듣는데 아유 그 영화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 미션 임파서블도 그렇고 다이아드 시리즈도 그렇고 남자들은 적어도 남자들은 한 번만 본 사람은 절대로 없을걸요? 안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참볼 때마다 그 액션에 놀라고 영화의 재미에 푹 빠져드는 그런 작품들인데 이 미션 임파서블은 작년에 파이널 레코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최종편이

최종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만 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는데 무려 30여 년 동안 이 시리즈 정말 대단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톰 크루즈가 이제 64세라고 하는데 정말 그 연세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은데 그 연세가 무색하게 아직도 이렇게 액션 연기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연기가 아직도 가능하겠습니까? 탑건 시리즈도 톰 크루즈가 거의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탑건 3도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아, 참 정말 대단합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 음악은 시리즈마다 조금씩 편곡을 달리하면서 같은 음악이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데 매 시리즈마다 그 새로운 편곡, 새로운 연주를 듣는 재미도 참 쏠쏠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이아드 2는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예, 1편도 대단했고 2편도 너무 재밌었고 뭐 3편, 4편까지도 참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영원히 그렇게 액션 스타로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액션 스타로 우리 곁에 남을 줄 알았는데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서 참 안타까워했던 그랬었는데 글쎄요 브루스 윌리스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건강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좀 호전이 돼서 팬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설수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OTT에서 화제 드라마가 또 하나 등장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진짜 너무 좋은 재밌는 드라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매번 화제가 안될 수가 없어요, 드라마가. 이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원더풀스라는 8부작 드라마입니다. 1999년이 배경인데요. 우연히 초능력을 가지게 된 동네 친구들이 빌런에 맞서서 고군분투하는 코믹 어드벤처 작품인데 아이고 재밌대요. 보신 분들이 재밌다고 지금 입소문이 장난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박은빈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게 되죠. 그 정도로 약간 보장되는 작품의 재미까지 다 보장이 되는 그런 배우가 된것 같아요. 아, 저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칸에서 공개된 영화 군체가 개봉해서 점점 흥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진행되는 좀비 영화라고 하죠. 구교환 씨가 건물 안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악역으로 등장한다는데 전지현, 지창욱, 김신록, 신현빈 배우 등이 건물 옥상으로 대피해 가는데 이 작품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연휴 동안 극장에서 이 영화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OST,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곡 들을 텐데 678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 OST 중에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음악인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쓰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OST들 만나봐야죠. 양수정 님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영화 보디가드 OST 중에서 I have nothing을 테이프 늘어지게 들었어요. 음저풍에서도 듣고 싶어요. 아유, 아, 이 노래도 정말 노래 듣는 것만으로도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멋진 OST죠. 준비할게요. 자, 그리고 2108님께서 최근에 OTT에서 신민아 배우님과 김혜숙 배우님이 등장하는 3일의 휴가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엄마와 딸의 뭉클한 이야기였어요. 영화에 제가 좋아하는 팝송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가 등장해서 더 좋았습니다. 신청해요. 아, 이 드라마 저도 참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아, 왠지 보면 눈물 날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냥 드라마든 영화든 보면 내가 눈물이 터질 것 같은지 안 터질 것 같은지 이거부터 좀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은 드라마 쪽이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드라마인데, 글쎄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이 드라마 3일의 휴가 챙겨볼 수 있으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눈물도 메말랐지 않았을까? 자, 두 분이 신청해 주신 OST 두 곡 함께 듣죠. 양수정 님이 신청해 주신 보디가드 OST 중에 I Have Nothing,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준비했고요. 그리고 2108님의 신청곡 드라마 3일의 휴가 OST 중에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곡들, 추천작들 만나보죠. 이번에는 4630님이 보내주셨네요. 한석규, 이재훈 두 분의 영화 파파로티에서 두 배우가 함께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해요. 아, 이 영화도 저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 노래도 너무 좋죠. 두 분이 다 노래를 잘하셔서 이 노래가 진짜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이 OST 오랜만에 저도 듣겠네요. 준비할게요. 자, 그리고 6033님께서 또 추천곡 보내주셨는데, 쫑디, 저 요즘 예전 드라마 찾아보는 재미에 빠졌어요. 차인표,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 불꽃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김수현 작가님 드라마인데 진짜 불꽃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서영은, 유열 두 분이 부른 사랑의 찬가 듣고 싶습니다. 네. 안 본 드라마 또 나왔네요. 저 드라마 요즘에 좀 열심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전 드라마는 진짜 화제작이 아니면 정말 시청률이 한 4, 50%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었으면 잘 안 봤던 것 같은데, 이 불꽃도 또 재밌나 보죠? 더군다나 김수현 작가님 드라마라고 하니까 갑자기 훅 땡기긴 하네요. 자, 그럼 두 분의 추천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영화 파파로티 OST 중에 한석규, 이재훈이 함께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드라마 불꽃 OST 중에 서영은, 유열이 함께한 사랑의 찬가

네, 4630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파파로티 OST 중에 한석규 이재훈의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6033님의 신청해 주신 드라마 불꽃 OST 중에 서영은 유열이 함께한 사랑의 찬가,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찬가 노래 좋네요. 이 드라마의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왠지 진짜 드라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OST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3852님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영화 마이클 보고 왔는데 역시 마이클 잭슨 노래는 언제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프리윌리의 OST인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듣고 싶어졌어요. 와, 마이클 보셨군요. 이 영화가 그 보니까 평론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평점을 받았는데 관객들에게는 높은 평점을 받았더라고요. 글쎄, 전 이럴 땐 관객들의 평점을 더 믿는 편이거든요. 이 마이클이라는 영화는 안볼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영화 개봉과 함께 마이클 잭슨의 그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에 다시 한꺼번에 뭐 6곡인가 7곡인가가 한꺼번에 올랐다고. 그래서 이 기록은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에도 기록하지 못했던 기록이라는 기사를 언뜻 제가 봤는데, 그만큼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스타는 글쎄, 스타 저 위의 스타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마이클 잭슨을 다시 볼수 있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도 이 영화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852님이 신청해주신 영화 마이클, 아니, 영화 마이클 OST는 아닌 거죠. 프리윌리 OST 중에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접풍에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trials and my tribulations, through our doubts and frustrations, in my violence, in my turbulence, through my fear and my confessions, in my anguish and my pain.
1: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삼강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주말을 바라보는 금요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부터는 새로운 영의 숨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성령강림 대축일 전례죠.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굳어진 생각을 녹이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칠은 중에 어떤 은혜를 청하고 계신가요? 저희 수녀원에서는 영성체후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바구니에 담긴 성령 칠은을 하나씩 뽑아가는데요. 모두들 자리에 앉자마자 살짝 펼쳐보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네. 어떤 수녀님은 미사 후에 남은 성령 바구니에서 하나 더 뽑으면 안 돼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신데요. 뽑은 은사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오솔길 가족은 어떤 은사를 청하고 싶은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주소서. 한 손은 머리 위로, 한 손은 가슴으로. 영광은 하늘 위로, 찬양은 가슴으로.

네, 오늘 첫 곡 박세환이 부른 성령 듣고 왔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는 일곱 가지인 거 아시죠? 그런데 혹시 받고 싶지 않은 은사도 있을까요? 전에는 경외심을 두려움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신자들이나 수녀님들 중에서도 두려움이 안 뽑혔으면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경외심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니라 하느님이 너무 깊게 그리고 크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라 할까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죠. 정말 은혜니까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사연이 올라와 있네요. 와, 2037님 1등. 오늘은 아침 햇살이 아름답게 보이고 오후에도 바람이 불면서 정말 좋은 날씨네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에궁.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감사드리며 수녀님의 부드러운 음성 듣고 파서 기도 요솔길 산책하러 왔어요. 아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뭐 그렇게 훌쩍 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닌 삶을 사는 분들이 뭐 2037님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또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사실은 고마운 일이 아닌가요? 감사드리면서 또 남은 하루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유하는 채칠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주님께서 제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지요. 맞아요. 네. 화창한 오후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정말 어느 은사든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정말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걸 하나라도 뭐 마땅하게 난 이게 더 주어졌으면 한다 기도하면 그렇게 또 받아지겠죠. 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잠시 시간 내서 함께 걸어갑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사진은 지금 잠시 동해바다가 보이는 도시에 오게 돼서 찍어서 올렸답니다 하셨네요. 와, 파도치는 바다와 해송, 아이고, 바다 옆에 있는 해송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바다가 푸르르게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즐거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민순이 부릅니다. 컴패션.

박민순의 컴패션 듣고 왔습니다. 와, 이 노래는 또 좀 새롭습니다. 그죠? 고백. 예. 여러분들이 올려준 또 사연. 네, 임유리님. 수녀님 너무 덥네요.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걱정이 됩니다. 전 다시 외출해야 돼서 인사만 잠시 드리고 가요. 그러게요. 햇살이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걸어오는데 잠시 뭐 10분 10조금 넘게 걸어오는데도 땀을 삐질삐질 흘렸어요. 바람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바람이 무색하게 정말 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감기 들리시는 분이 꽤 있으세요. 아침엔 또 서늘하고요. 그래서 저희 수님들도 감기가 좀 도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어제도 아침에 미사를 드리고 성가 안에서 환희의 신비를 드리고 성체 현시 앞에서 묵주기도 드렸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은혜 가득한 날들입니다. 아직도 여행 중이신가요? 이탈리아? 좋은 시간 보내는 건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시간을 만끽하고 또 좋은 것을 보면 주님께 찬미를 드리게 되잖아요. 또 청원 기도도 또 어느 성당에든 들어가서 하게 되고 좋은 시간 보내고요. 네, 나중에 일기 쓰시잖아요. 그럼 그걸 들려주세요. 네, 마르티노님, 네, 더워도 날씨 탓을 하지 말고 유쾌하게 지내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을 주시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햇살도 좋고 하늘을 파랗고 우리 수녀님들은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뭐 빨래할 생각들만 있는지 와 오늘도 올라가 보니까 빨래가 그냥 옥상에 줄이 까뜩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그래도 간신히 한구퉁이 네 찾아가지고 저도 제 빨래를 널고 왔는데요. 아 069 하나님 하느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느님만 그렇죠. 단 하느님만 두려워하면 되고 사람과 악한 영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맞서 대응해야 한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선한 승리를 이끌어내야겠지요. 와 이렇게 신앙 가득하고 완전한 정말 믿음의 교리라고 그럴까요? 믿을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하느님만 두려워하면 되죠. 우리가 자꾸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건 내 안에

수녀님, 저는 요즘 제 욕심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저 또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때문에 안 힘들어하기를 바라요. 수녀님, 제가 죄가 많은가 봅니다. 부디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편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겠지요.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 자매님. 목소리를 다른 분으로 대신해서 문자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스텔라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 한 분인지 아니면 여러 분인지 그게 분별이 조금 안 됐는데요. 뭐 어떻든 사랑한다는 건 사실 때로는 꼭 붙잡는 게 아니라 숨쉴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는 사랑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더막 애를 쓰고 뭐 강박관념처럼 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자기 불안의 감옥 속에 가두려고 노심초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자매님이 느끼는 뭐 죄책감도 왜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 같아요. 그러니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기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줄수 있으면 참 좋겠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이렇게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다. 예, 상대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이 많아질 때 마음은 더 깊고 편안해집니다. 스텔라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잠시 기도드릴게요. 주님, 스텔라 자매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랑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소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하시고 참된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배우게 하소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순수한 마음 안에서 자유와 평화가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예,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롱가 코러스 노래입니다. 나의 하느님.

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은총도 풍성하게 내려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6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즐거운 알림. 예, 저희 CPBC는 매년 성령 강림 대축기를 기념해서 성령 치른 뽑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CPBC 플러스 앱을 열고 성령 치른 뽑기를 클릭하세요. 지혜 통달 의견 구샘 지식 효경 경외심 7가지 은사 중 과연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받으신 은사와 기도 지향을 이벤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성령의 비둘기가 새겨진 기도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성령의 은총도 받고 기도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PBC 플러스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스텔라 자매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평안함을 주셔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와,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장 행복하죠. 그리고 뭐 마음 안에 섭섭한 게 있거나 뭐 해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또 그 나름대로 그걸 간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방도 바라보게 되고 또 나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2037님, 스텔라 자매님이 남을 아프게 했다는 마음으로 또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제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면 어떨까 생각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응원해요. 화팅! 아유, 고맙습니다. 뭐 스텔라 자매님이 그렇게 마음에 두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너무 마음 끓이면서 속 끓이면서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잘 편안하게 놓아두면서 주님 바라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너무 집착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실망하고 마음에 또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요. 6335님, 스텔라 자매님, 제가 님의 자세한 상황 잘 모르지만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겨내시고 힘내시길 마음 함께 모아본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계혜정 스텔라는 늘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뒤숭숭해가지고 좀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항상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혜정 스텔라를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솔직해요. 이 자매가 그래서 늘 다른 분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본인도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죠. 예. 유채칠리아님, 사랑해 주님, 스텔라 자매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사랑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고 평안한 마음 주시길 청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셨네요. 아유, 모두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면 기도를 신청하신 우리 스텔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길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나자렛에서 영보받은 것과 똑같은 은총의 선물을 내려주시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쏟아지는 성령으로 더욱 풍요로워진 교회는 세상 곳곳에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도록 기도해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교회 사목자들에게 성령이 머물게 하소서. 그러면 더 쉽게 인간의 약점을 용서해 주고 너그럽게 헤아리며 더욱 굳센 마음으로 부활의 희망을 신뢰하게 되리이다. 지구의 가장 먼 곳을 내다보며 성령의 움직임을 식별해 인류의 고통과 걱정을 미사 성제를 통해 봉헌하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님,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을 통해 더욱 지혜로 가득 차 저희의 삶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잡도록 인도해 주소서. 깊은 신앙으로 걸어가는 이들 곁에 하느님이 계심을 깨달아 그분을 경외하며 기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모 마리아님, 당신처럼 저희도 성령이 감싸주심을 믿고 주님을 널리 알리게 하소서.

내 안에 머무시는 주 로안이 불렀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셨나요? 문자가 조금 뜸하게 옵니다. 예, 0078님 오늘 제 생일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축하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종일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미역국은 셀프로 끓여요. 아이고, 그렇죠. 뭐 누가 끓여줄 사람 없으면 셀프로 끓여 잡숴야죠. 그죠? 저희 수녀원에서는 생일은 안 지내요. 그냥 영명축일에만 미사 한번 지향 넣어서 해주고 내가 속한 그룹에서 또 저녁에 잠깐 뭐 이렇게 뭐 뻥튀기 과자 뭐 이런 거 놓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노래 하나 불러주고 그러고 끝나는데 미역국 생일날 먹어본 지가 언젠가 싶네요. 정말 저도 셀프로 혼자 어떻게 얼른 가서 뭐 끓여 먹어볼까요? 저는 5월 27일인데 양력은 아닙니다. 음력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재밌네요. 셀피 미역국 오늘 많이 그래도 수북히 잡수시고 예 축하 많이 받으셨다니까 저도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예 0078님 성함을 제가 잘 몰라서 예 기억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중에 예 그리고 마르티노님 직장일이 끝나고 집에 왔어요. 코가 막혀서 코감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난에서 안전하게 하시죠. 아이고 코감기 저도 지금 코감기가 살짝 걸렸어요. 그래서 자꾸 코가 좀 나오고 코도 또 한쪽 코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비인후과를 들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난에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드네요. 언제든지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정말 그거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 순간에 어떤 걸 딱 감지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 주님 참 능력이 대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하시죠. 그걸 믿으면 아마도 그 네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얼른 나시기 바랍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로레또에서 월요일에 떠날 예정이랍니다. 아시시로 가요. 와 이렇게 좋은 곳으로만 다니시니 어떡하면 좋아. 로레또도 너무나 그 검은 성모님도 있는데 그리고 아시시로 가서 다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큰 성당 아래 다미아노 성당이 옛날에 있던 그 성당이 조그만 성당이 안에 있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었는데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매일의 일정이 거의 똑같은데도 매일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아침 먹고 미사 드리고 성체 조배하고 묵지기도 하고 마실 마실 가듯이 동네를 빙빙 돌아서 숙소로 돌아오고 손빨래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빨래 정리하고 아침 먹고 아유 뭐 술래지가 그렇죠. 뭐 그래도 저쪽에 스페인에 어딥니까? 거기처럼 막 죽어라고 걷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아시시 가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네, 뭐 일정 잘 기록해 놨다가 또 나중에 문자로 올려주세요. 네, 이제 오설글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중함에 반대되는 것은 나쁜 마음입니다. 선함에 반대되는 것은 행위를 하는 데서 드러나는 악의인데, 이는 자신과 남에게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주 삶을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악의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앙심과 방해, 유해한 농담들과 불쾌하게 하는 행위들,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인데, 이들은 인간 실존을 파괴시키는 것들입니다. 더욱 나쁜 것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교묘히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신적이고 건설적이며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 그리고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악 때문에 파괴될 위험에 있고, 하느님이 선하심과 용서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선함 때문에 구원됩니다. 마르티니 추기경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네, 오솔길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작은 선함을 지켜내고 실천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참아준 마음, 괜찮다고 말해주는 마음, 어쩌면 그런 넓은 배려와 조용한 희생 위에 성령께서 가장 먼저 머무르지 않으실까요? 저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이 성령의 빛으로 더 밝아지시길 바라면서, 끝곡 나마스테가 부르는 잔잔하게 하소서 남겨드립니다. 귀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달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 제7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을 꼽자면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슬픔과 괴로움을 주기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아무래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후회와 자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큰 충격과 상실을 안겨주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는 살기 위해 그분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배신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신을 문제 삼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때 왜 그랬노? 하실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저 양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재차 하시고는 당신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렇듯 당신에게 있어 가장 쓰라린 상처마저도 품어 안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인상적입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겁기까지 합니다. 나를 배신하거나 상처 준 이들을 피하거나 끊어내는 데 익숙한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 큰 실패를 겪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봅시다. 당신을 배신한 이마저 기꺼이 품어 안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봅시다. 언제나 그분의 눈길이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용기를 냅시다. 아멘.

부활제 7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0: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때 저속 노화라는 말이 엄청난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천천히 늙고 싶다는 데 초점을 맞춰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나 전시관람 같은 문화활동도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뇌와 마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과정 자체가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몸만 쉰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문장을 읽고 음악 한 곡에 잠깐 멈춰서고 익숙하지 않은 그림 앞에 오래 바라보는 시간들이 마음을 숨쉬게 만들어줄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천천히 늙어간다는 건 단순히 시간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너무 메마르지 않도록 잘 돌보며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페퍼톤즈의 공원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행을 길게 한번 다녀오면서부터 화장품 잘 챙겨 바르는 걸 아예 놔버렸어요. 여행이 길어지니까 매일 선크림을 바르고 챙기면서 다니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얻게 된 많은 주근깨도 그때 얻은 거고요. 의도적으로 저는 저속노화를 챙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행복함을 느끼는 일을 미루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좋은 공연을 보고 전시를 가고 마음에 드는 공간에 가는 것들이에요. 제가 요즘 잠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지인이 그런 걸 줄이면 안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저는 제 마음이 또 피폐해지는 걸 알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쉬는 게 될 수 있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전시를 보면서 잠깐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깊은 휴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걸 보면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계속해서 새로운 감정과 자극을 만나야 리프레쉬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지나오셨다면 잠들기 전 또는 한낮에 쉬는 시간 10분만이라도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좋아하는 책과 함께 마음을 천천히 쉬게 해보셔도 좋겠네요. 5월 2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런치의 Way Back Home.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6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몇 달 전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똘망똘망해 보이는 인상에 싹싹한 성격까지 딱 봐도 일을 잘하게 생겨서 처음엔 저도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열정이 너무 과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다 규칙과 순서라는 게 있는데 중간자인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맹랑하게 바로 부장님께 의견을 제시하지 않나 툭하면 야근에

점심도 걸러가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본인이 선택했으니 그러려니 하려다가도 이 친구가 자꾸만 점심시간에 오는 거래처 전화를 받아주다 보니 저에게까지 자연스럽게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휴게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건데 이 친구의 과한 열정 때문에 그 시간마저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자기 외에는 다 답답하고 효율 떨어지게 일한다는 식으로 선배들을 대하고 있으니 열정은 인정하더라도 오만한 태도만큼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열정 과다로 자꾸만 선을 넘는 신입사원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문득 친구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친구가 프랑스 계열의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사람들과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은 담당자가 휴가를 가버리면 대체 인원이 없는 거예요. 또는 내가 밤 11시에 회의를 하고 거기는 우리 사정을 맞춰주지 않고 그런 일들이 너무 잦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면 월화수목 금토 다 회사에서 다니시고 밤 11시 늦게 퇴근하시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에 어떤 밸런스를 찾은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지킬 건 지켜야죠. 휴가도 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챙겨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어리다는 거겠죠. 우리의 후임이 참 어려서 신입사원이라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나한테까지도 불똥이 튀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요즘 친구들에게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친구가 이 신입사원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또 생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이 신입사원이 모른다면 나중에 언젠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더 선배로서 무언가 알려줘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알려주는 방법이 좋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나의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입사원을 위해서 대화 나누기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감정적으로 그냥 대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신입사원을 위해서 이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방법도 있거든요. 때로는 부모님처럼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내가 지금 너무나 화가 났는데도 그 화를 참고서 조금 더 기다려주는 때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남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주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교육자가 되어보는 거죠. 고린토일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성장과 또 다른 사람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좋은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하림이 피처링한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5762님, 와, 요 며칠 정말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벌써 덥다가는 진짜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요. 더위에 약한 편이고 땀도 많은데

걱정이 많네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전기세 폭탄 맞을 건 뻔하고 좋은 방법을 아시나요? 저도 굉장히 습도에 약해서 참 이번 여름이 두려운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온 손 선풍기 중에 이렇게 물기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거라도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히 다른 방법은 없긴 한데요. 우리가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으로 또 찾아다닐 수도 있고 내가 더위를 안 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최대한 더위 안 먹고 그런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응원합니다. 저도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6834님, 요즘 당근 거래하는 게 맛들려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여다보고 바로 동네 주민과 거래하는 재미에 사는데 평소에 제가 찾던 셔츠가 완전 새 거인데도 엄청 싸서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 바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정품이 아니라 중국산 가짜인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채팅으로 따졌는데 읽지도 않고 며칠을 씹더니 답장으로 자기는 정품이라는 말 안 썼다는 겁니다. 진짜 왜 그렇게 살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일을 경험해보셨을 수도 있고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중고로 사려고 봤는데 지도에 그 업체가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올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도에 올려져 있으면 믿을 만한 거잖아요. 돈을 보내고 갔는데 거기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배신감 느껴지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믿을 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도 어플도 다 믿을 수가 없겠구나. 진짜가 아닌 거를 왜 지도 어플은 이렇게 올려줬을까? 참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참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도록 우리가 또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선한 것들을 또 지켜가면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573님, 독립하고 맨날 원룸 살다가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오면서 드디어 TV를 구매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어릴 땐 부모님과 형, 동생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드라마 보면서 참 할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사춘기 되면서부터 가족들하고 다 같이 TV를 안 보고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만 했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부모님 뵈러 가면 TV로 드라마,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데 내 TV가 생기니까 비로소 하루 마무리에 TV 보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네요. 어릴 때 온 가족이 재미있게 본 드라마 올인 주제곡 신청합니다. 예전에는 연속극도 그렇고 시트콤도 그렇고 무한도전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공유하는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다 너무나 다르죠. 물론 가끔 우리가 이거 안 보면 간첩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콘텐츠는 있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이 요즘에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예전이 그립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시대보다 더 위로 가면 TV도 많이 없을 때는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보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문득 바르셀로나 여행 중이었는데 그때 엘 클라시코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티켓을 구매하지 못해서 들어가고 싶지만 여기저기 주변에서 TV가 있는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서 함께 보던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것의 경험이 참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가끔 너무나 그리워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

여유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동성당입니다. 호남 지역에 최초로 지어진 성당인 전동성당은 1791년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가 처형당한 곳으로 초대 주임 신부인 프랑스인 보둔의 신부가 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08년부터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설계는 서울 명동성당의 건축 경험이 있었던 푸안을 신부에게 맡겼는데요. 회색과 붉은색 벽돌을 이용해 지은 성당은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혼합한 건물로 빼어난 곡선미와 웅장함에 초기 천주교 성당 중에서 매우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힙니다. 영화 약속에서 배우 전도연과 박신양이 결혼을 약속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을 만큼 그 아름다움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당 건축에 사용된 일부 벽돌은 당시 일본 통감부가 전주성을 헐면서 나온 흙을 벽돌로 구웠으며 전주성 성벽돌을 주춧돌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23년이라는 긴 세월과 정성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성당 주변에는 피에타상과 예수 성심상이 세워져 있고 대각선으로 성당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는 수백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데요. 그 아래로 성당을 짓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보둔의 신부의 동상이 인자한 표정으로 성당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의 랜드마크이자 역사적 가치와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동성당. 낮에는 붉고 회색빛 벽돌이 만들어내는 단아한 아름다움이, 밤에는 조명 아래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야경이 방문객을 맞이한다고 하니까요. 라디오 너머로 상상해본 그 풍경을 가까운 실내에 직접 방문하셔서 멋진 풍경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NW의 주님이 오셨도다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신부가 되기 전에 신학생 때 여행을 사실 거의 가보지 못했는데요. 돈이 없을 땐 시간이 있고 또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신부님께서 오늘 휴가 다녀와 그래서 3일로 가게 된 곳이 여기저기 묶어서 여수, 전주 이렇게 저는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전주는 되게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거기서 경험했던 것 혼자 처음으로 가봤던 여행지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중에 저녁 때 보았던 전동성당과 또 전동성당은 새벽 미사가 그 당시에 5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5시 반에 미사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전에 있던 본당에 청년 한 명이 전주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주례를 한 건 아니고 그쪽 교구의 신부님 열몇 분과 함께 굉장히 또 부인분이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동성당에서 저도 함께 어쨌든 미사를 봉헌했던 기억이 있는 좋은 곳인데요. 전주라는 지역 참 너무나 음식도 좋고 관광하기도 좋고 참 좋은 곳이니까요. 또 겸사겸사 전동성당과 함께 또 거기 근처에 성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스텔라장의 L'amour, les baguettes, Paris.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6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몇 년 전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홀로 설 형편이 되지 않았던 엄마는 외할머니 댁에 들어가셨고 저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제 생활비는 알바로 충당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버텼는데요. 그 시절에도 엄마는 종종 제게 용돈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외면하기가 어려워 조금씩 도와드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취업을 하고 지금은 직장 근처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작은 공간이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외할머니 댁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나오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같이 살자는데 아직 20대 후반인 제가 지금 집을 사는 순간 그게 평생 엄마를 모시고 사는 삶의 시작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불효자식 소리하실 분도 있겠지만 독립된 지금의 생활을 이대로 이어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엄마 생황을 모른 척 하자니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막 제대로 자립해 독립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살자고 하는 생활력 없는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불효자식 소리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불효가 아닙니다. 이 사연자분께서 얼마나 이 시간들을 어렵게 보냈겠어요. 부모님한테 기대고 싶고 그런데 홀로 그렇게 잘 서서 살아왔는데 지금 만약에 정말 그렇게 끌려가듯이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에다가 말도 못하고 정말 인생이 참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문득 드라마가 떠오르네요. 나의 아저씨 같은 드라마가 떠올라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가 가진 기쁨들, 그 기쁨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사연 속에서 사연자님께서는 우선 본인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아예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외할머니 댁도 없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진짜 사연자님의 삶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불효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보면 사연자님께서는 엄마를 위해서 다 해주시려고 하실 분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랑은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반대로 미러링을 한번 해봅시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부모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자녀가 돌아올 데가 없어서 받아줄 수 있겠지만 또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경계를 긋는 것도 사랑이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구절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연자님, 그동안 참 많이 고생하셨고 또 정말 응원합니다. 엄마를 또 사랑하시겠지만 또 나도 정말 후회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사연자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사연자님의 삶을 응원할게요.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화사의 굿굿바이 들으실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나얼의 귀로입니다.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요, 우리나라에서 장발장이라고 더 잘 알려진 소설 레미제라블을 썼죠. 이 책이 출간된 후에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출판사에 물음표 하나만 딱 써서 보냈고, 출판사 측에서는 느낌표 하나만으로 답했어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짧은 편지와 또 가장 짧은 답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호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뜻이 통할 수 있었던 걸 보면 긴 메시지가 항상 옳은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전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5월 22일 금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이 부르는 난 내가 좋다였습니다. 이곡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수녀님들이시겠죠?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좋아하는 곡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야생화님이 샬롬 큰아들 고교 엄마들 모임 15년째 하고 있는데 우와 리디아 자매도 총무를 훌륭히 하고 있기에 모임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본방송 듣고요. 축하톡을 보냈어요. 슬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그쵸. 그저께였죠? 리디아 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매일매일 오늘의 성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 들으시고 생각나는 또 지인들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문자 해주시면 지금은 조금 너무 아침이니까 조금 한 9시쯤 예약 문자 해두시면 또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일 이렇게 챙겨주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누가 오늘 축일이지? 제 축일이 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또 나중에 챙겨주실 거죠? 12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 다들 그때 바빠가지고 제 축일을 잘 기억을 못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몇 분이 항상 매년 챙겨주는 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문자 받으면 아, 정말 나를 많이 생각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무도 또내 축일을 안 챙겨준다. 저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은 저희 방송에 저 며칠 날 축일입니다. 저 내일 축일이에요 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 주실 테니까요. 문자 메시지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으시면 빵톡통에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유료 100원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류선영이 부르는 새롭게 하소서 듣고요. 이어서 김상균의 자유인.

우리 함께 조금씩 구약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 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 위해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이 민족들을 거슬러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이 당신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그들 앞에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듯이 저희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소서.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 주소서.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당신 손과 오른팔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소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쏟아 부으시어 적을 쳐부수시고 원수를 없애소서. 시간을 재촉하시고 정해진 때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하신 업적을 헤아리게 하소서. 분노의 불꽃이 살아남은 자마저 사르고 당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적의 통치자들의 머리를 부수어뜨리소서. 예루살렘,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을 지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맏 아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의 자비를 보이소서. 당신 위엽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당신 영광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소서. 당신께서 한처음에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주시고 당신의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당신께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분별력. 위장은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목구멍이 사냥으로 얻은 고기 맛을 알아내듯 지각 있는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마음이 뒤틀린 자가 근심을 주어도 경험 많은 사람은 그 근심을 그에게 되갚는다. 아내의 선택. 여자는 어느 남자든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여자는 다른 여자보다 낫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 이런 아름다움보다 더한 것을 남자는 바라지 않는다. 여자의 말에 자비와 온유가 담겨 있으면 그의 남편은 어느 남자들보다 행복하다. 뜻이 맞는 협조자요 의지할 기둥이 되는 아내를 얻는 것은 행운의 시작이다. 울타리가 없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가 없으면 떠돌아다니며 한숨 지으리라. 이 성읍 저 성읍 쏘다니는 약삭빠른 강도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도 없이 밤이면 아무데서나 묵는 자를 누가 신뢰하랴.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 집회에서 36장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53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띄워드렸습니다. 사도 요한님이요. 참 예수님 덕분에 아침마다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부부의 날이네요. 하느님께서 주신 아내 강혜정 아니스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느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부부께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사도 요한님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또 부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부의 날이 어제였죠. 깜빡했네요. 오늘이라도 꼭 예, 챙겨야겠어요. 남편한테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요즘 잘안 해줘가지고. 5687님. 찬미예수님 슬디, 저는 선조들의 신앙에 빠져서 오늘은 배론성지 순례 갑니다. 지금 집 나서면서 함께해요 하시면서 박명선 성지 순례 가는 길. 아, 또이곡 너무 신나죠. 성지 순례 가는 길에 이곡 들으면 그냥 발걸음이 가벼울 겁니다. 신청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먼저 박명선 수산나의 성지 순례 가는 날 들으시고요. 조금 늦었지만 서민택 이혜미의 부부의 기도, 부부의 날 기념해서 보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곡 서민택과 이혜미가 함께한 부부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박명선 성지순례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오늘의 성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녀 리타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도자가 되기를 바랐지만 부모의 강요로 12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이 12살 어린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불행한 결혼 생활 중에도 아들 둘을 낳았지만 남편은 싸움에 휘말려서 살해당하고 아이들마저 병에 걸려서 사망하고 말죠. 가족을 모두 잃은 후에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혼을 했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던 중 성인들의 도움으로 수녀원으로 이동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덕분에 수도자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됐는데요. 이런 일화 때문인지 성녀 리타는 지금도 좌절하고 실망한 이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성녀 리타의 전구를 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로마노, 성녀 율리아 등 19분인데요. 축일 맞으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릴게요. 이번에는 황건택의 내 마음속 씨앗 띄워드릴게요.

황건택의 내 마음 속 씨앗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번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같은 질문에 베드로도 똑같이 세번 답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장면을 연상시키죠.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하면서 자신도 미처 몰랐던 속마음까지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렵고 또 무서워서 사랑하는 스승을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또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깊이 머물러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권성일이 부르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23일 부활제 7주간 토요일 오늘 미사는 수원교구 의왕본당 주임 김승철 안토니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오늘은 5월 23일 부활 제7주간 토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참 예수님
1: 참 예수님.
0: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미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고 계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이 미사에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파스카 축제를 마치는 저희에게 너그러이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가 그 신비를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1: 주님, 울고 든 이는 당신 얼굴 배우리다.
2: 주님, 울고 든 이는 당신 얼굴 배우리다.
1: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주님의 옥좌에서 당신 눈으로 살피시고 당신 눈동자로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2: 주님, 울고 든 이는 당신 얼굴 배우리다.
1: 주님은 의인도 악인도 가려내시고 그분의 어른 폭행을 즐기는 자를 미워하신다. 의로우신 주님은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니 울고 든 이는 그분 얼굴 배우리라.
2: 주님, 울고 든 이는 당신 얼굴 배우리다.

0: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1: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어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의 머리요, 저희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0: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화

0: 왕레오와 정의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피니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0: 주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0: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희를 지켜주시며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소서.
3: 주님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알레.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사로 저희가 옛 계약에서 새 계약으로 건너갔으니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옛 악습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0: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정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최근 여러 운동 중에서도 러닝을 즐기는 사람 늘어나고 있죠. 그 여파인지 주말이면 마라톤 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달리기 매력이 대체 뭘까요? 매일 10km씩 달리는 일본의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책에서 달리다 보면 평범한 사람도 특별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는다고 적었습니다. 달리기에는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점이 있는 거겠죠. 자,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다면요. 달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산책하면서 몸을 깨우는 시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들에게 평화를 5월 23일 토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는요, 달릴 길을 다 달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곡이었는데요. 주문진 성당 100주년 기념곡으로 조철이 신부님과 함께 이지훈 펠릭스가 불렀습니다. 이지훈이라고 써 있어서 누굴까 하면서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낯익더라고요. 우리 또 CPBC 창작성가제 출신인 이지훈 펠릭스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러닝하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 들으면서 아침 조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워낙 사람들이 뛰다 보니까 아, 나도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위에 많이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쵸. 우리 이 시간, 다음 시간에 하는 행복을 여는 아침에 복디, 오수진 아가타 언니도 러닝을 하면서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중에도 러닝을 즐기는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달리면 이런 게 좋아요 하는 얘기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샵 1053이고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에요.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있으신 분들은 빵톡통에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또 어떤 성가 소개해 드릴지 고민 많이 했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전이 트웨븐이 부르는 나의 길 주님이심을 그리고 유성의 그대의 길을까지 띄워드립니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요, 액션송 3집의 나에게 말해봅니다.

나에게 말해봐. 지금 듣고 있단다. 무슨 일이 있었니? 어떤 기쁜 일이 있는지, 무엇이 널 힘들게 했는지, 너의 손꼭 잡고 내가 함께해 줄게. 너의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너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렴. 너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해 주렴.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 소개해드린 성가, 친숙한 성가죠. 액션송 3집의 나에게 말해봐였습니다. 우리 또 수요일 마음 깃는 두레박에 함께하는 박하얀 자매님의 작곡한 노래인데요. 목소리도 우리 박하얀 자매님 목소리가 들리죠. 이 곡은 이제 나에게 말해봐 하는 게 누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성모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나한테 말해봐.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어떤 일이 있었니? 하면서 너의 모든 거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넌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게 엄마의 마음으로 성모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은 꼭 성모성월이면 생각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또 성모의 밤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많이 있을 것 같고 벌써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름답게 장미로 또 아름답게 장식한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눈빛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들어보시면 그 감정에 충분히 이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밝고 너무 다정한 그런 곡이기도 하고 가사기도 해서 그리고 특히 박하얀 자매님 가사는 저는 되게 간결하면서도 막 길지가 않거든요. 서사가 막 엄청나고 이런 가사는 아닌데 간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가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곡은 노래의 날개를 달고 나에게 말해봐였습니다. 일령오사님이 안녕하세요, 슬디 사이먼 피터입니다. 지금 저희 부인 데레사는요, 둘째 프란치스카 데리고 새벽 미사를 갔어요. 그래서 신청곡 한곡 우리 가족들과 공유합니다.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이곡 듣고 싶어요 하셔서요. 그리고 이민영 프란체스카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나머지 4명의 어린이들은 계속 꿈나랍니다. 프란체스카는 복사, 성가대 두 개나 활동하는 착실한 6학년 어린이랍니다 하셨는데요. 대단하네요. 복사만 하는 것도 되게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복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아빠랑 엄마 닮아서 신심이 깊은 프란체스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신청곡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7278님은 찬미예수님 비가 온뒤 아침이라 햇살이 눈부십니다. 오늘도 그대 평화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그쵸?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비가 많이 내리고 약간 더위가 가신 패턴이 또 어제는 조금 더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비가 내리고 나면은 비올 때는 아 꿉꿉해 하다가도 비가 내리고 나면은 뭔가 하늘이 깨끗하고 시야가 확 트이니까 확실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이렇게 사연 함께 나누실 수 있고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액션송 2집에서 핸드 인 핸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저희는 한 안토니오의 음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곡 이어드릴게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액션송 2집에서 핸드 인 핸드.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1053님의 신청곡이었죠. 한 안토니오의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였습니다. 오늘의 성인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순교한 성 몬타노와 성 루치오를 포함해서 모두 26분인데요. 259년경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에서는 많은 이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돼서 혹독한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 감옥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259년 5월 23일 참수형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돼서 아프리카 최초의 순교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축일인 성인들이 많은데 혹시 축일 맞이한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류체칠리아님이 이천성당의 성령기도회 회장으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강옥 리타자매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리타 축일이라고 어제 소개해드렸었죠. 강옥 리타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또 방송 토크 통해서 축하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까요?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김태진 신부님의 목소리로 듣고요. 김혜연의 목소리로 형제에게 베푼 것 듣고 올게요.

네, 김혜연의 목소리로 형제에게 베푼 것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김태진 신부의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였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도 그 책을 다 담아내지는 못할 것이라 전하는데요. 이렇게 유한한 세상은 무한하신 주님을 다 담을 수 없고 또 시공간에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없는 주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또 주님을 갈망하며 가까워지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온 세상도 담을 수 없는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는 임두빈과 석소영, 나무와 숲이 함께한 로고스 찬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득개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시 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 제7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삼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것만큼 우리 인간의 약함이 단적으로 잘 드러나는 말은 없는 듯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해도 이내 다른 것들의 정신이 팔립니다. 그것들에 현혹되면 초심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도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던 베드로가 굳이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앞만 보고 가면 될 일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한 제자를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전개인가 싶습니다. 물론 복음은 베드로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질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뜬금없는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고 다시 그것에 집중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새로운 소문만 생성되고 말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기에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수시로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 중심을 잃고 말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며 초심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성찰해 보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부활제 7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실까요? 비싸고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소소하지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쁜 머그컵, 촉감 좋은 이불, 그리고 아침에 듣는 라디오. 뇌과학적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닿고 가까이에 있을 때 안심을 한다고 해요. 좋아하는 컵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촉감 좋은 이불 속에서 조금만 덜을 배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지 않으시나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오늘,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멀리 있는 행복을 힘들게 찾아 헤매기보다 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 이 시간.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자이언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노래로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좋아하는 향기, 뭐 읽지는 않아도 좋아하는 책.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괜히 끌어안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인형이나 쿠션. 이런 것들 주변에 많이 두고 자주 보면서 자주 만지고 사용하면 그냥 좋습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 촘촘하게 누리는 그런 토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종회 감사보고서 함께 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 보기들 신청곡에 행여아에서 한 곡 딱 더 얹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을 배당해 드립니다. 또 2부에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 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종회 감사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수지와 백현이 함께 부른 드림. 산들의 More Than Words.

오씨는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담아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이 드릴게요. 오복종회 감사 보고서. 9053님, 출산 휴가로 오늘이 마지막 출근날이에요. 출산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요즘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근이 아닌 집에서 아침 먹으며 함께 할게요. 와, 그럼 지금 댁에서 아침 드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얼마나 설레고 우리 아가 만날 생각에 설레고 또 얼마나 출산 과정 힘들까 긴장되실까요? 앞으로 한 달 댁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본격 태교 방송, 태교 방송이 될 목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교 방송, 육아 방송으로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합시다. 저희도 함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궁금한데 태명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15님,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출근합니다. 출근길 힘들지만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 덕분에 즐겁게 출발해요. 퇴근 후에는 주일 학교 간식 준비하러 바로 성당 가서 주방일을 합니다. 함께 봉사하는 자모회 어머님들 축복해 주시고요. 늦었지만 주일 학교 교사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문자 하셨어요. 지금 출근길에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정말 토요일을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보내시는 우리 4815님. 오, 이 두 분이 되게 사연이 연결돼요. 신청곡을 남겨주진 않으셨지만 두 분께 딱 맞는 곡으로 선곡을 배당해 봅니다. 윤미래의 검은 행복. 왜 검은 행복일까?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2214님, 저는 노인복지 거리환경 정화 일을 하는데요. 오늘은 15일 만에 같이 일하는 노인 동료분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거리에서 일하게 되는 동료 노인들에게 오늘은 꼭 커피를 사드리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곧 주님께 사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커피 사주는 사람이 진짜 찐사랑이죠. 찐친구죠. 크, 너무 반갑죠. 우리 2214님은 동료분들을 위해서 이 동료들이 주님께 사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동료들에게 사주는 것이 주님께 사드리는 거다라고 여기고 베푸신다고 하니까 동료분들도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고 바라보는 주님도 너무 칭찬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끗한 거리 보면서 2214님과 동료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하루의 시작 행여와를 들으며 아침부터 힘을 내요. 으쌰 으쌰. 근데 출근도 하기 전에 퇴근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뭘까요? 진주의 난 괜찮아 신청이에요. 출근도 하기 전에 퇴근하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신청곡에 원 플러스 원 더해가지고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진주의 난 괜찮아,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보내드리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복작복작 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732님께서 자꾸 재촉하지 마. 일어날게. 일어날 테니까 재촉하지 마. 5분마다 울리는 알람소리가 절 재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시계 알람 잘못 끄면 몇 분마다 계속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꺼야 되는데 계속 뭐 10분 뒤에 다시 울리기 뭐 이런 거 설정해가지고. 근데 10분 늦게 일어나게 될 거 그냥 마음 편히 10분 더 자면 되는데 다 그런 거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9245님, 저희 집 6살 아들은 볼링을 무척 좋아해요. 집에서도 파란색 공으로 볼링놀이, 볼링센터 가서도 파란색 공으로 볼링을 해야 한대요. 한 달에 한번 볼링센터 가기로 했는데 잊지도 않고 있네요. 근데 5월 달에 볼링센터 안 갔다고 자꾸 볼링센터 가자고 재촉합니다. 아들, 엄마가 공 들고 굴려야 되잖아. 엄마 손목 허리 아파. 재촉하지 마. 와, 6살. 근데 볼링 영재인거 아니야? 6살 아들 파란색 공으로 볼링해야 된다고.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래도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가 너무 보기 좋고 좋아하는 걸 찾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다정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드님이랑 놀아주는 힘이야말로 무조건 체력입니다. 우리 볼링 좋아하는 아드님을 위해서 9245님 체력을 키우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 배당해 드릴게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디펑스의 비바 청춘.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청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봅니다. 지난 수요일에 햇살 한줌에서 새벽에 무인카페에 홀로 앉아서 술을 마신 청년 이야기, 그리고 그 청년을 응원해주신 사장님 이야기를 했었죠. 7813님께서 모든 순간 좋을 순 없죠. 얼마나 힘이 들면 가족이 있는 집에서조차 마시기가 힘들어 무인카페에서 마셨을까요? 전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속을 털어놔요. 그래도 진짜 친구에게 털어놓기 힘들 때는 가끔 맥주 한 캔 혼자 마시긴 하지만 뒷날 아침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쵸. 이게 혼자 마시면, 아, 뭐 누구랑 마셔도 음주하면은 일상 중에 주중에 음주하면은 좀 쉽지 않죠. 그나저나 힘들 때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친구는 있지만 성격상 못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나를 위로해주는 무언가, 오프닝에서처럼 포근한 이불, 좋은 향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찾아서 주변을 꽉 채우시길 바랄게요. 일단 토요일 아침에도 행복을 여는 아침, 행복을 여는 아가다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절반은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힘들고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 이 곡을 띄워드립니다. 곽진원, 김필, 걱정 말아요 그대, 김범수, 지나간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끝곡 나무자전거 힘을 내 들려드리고요.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5: 803강 한우.
6: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5: 803강 한우.
7: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8: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7: 아하.
9: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2: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3: 안 할래요.
4: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3: 그래.
2: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똥떨어 똥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0: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푸른 하늘 오렌지 나라의 앨리스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2부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우리가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코 모음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방차의 G카페 김완선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Yeah, yeah. Once again, babe. Enjoy Rock Cafe.

짧게 스쳐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지난 화요일이었죠. 계산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중간 버려져야만 했던 마트에서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했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열심히 짊어지고 왔는데 끝까지 안고 가기엔 너무 무거워지는 것들. 꿈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어릴 때는 그냥저냥 버텨내면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살다 보면 그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이솝 오화 속 소금장수의 당나귀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거운 소금을 싣고 가던 당나귀는 강물에 한번 빠진 뒤 짐이 가벼워졌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뒤로는 일부러 물속에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소금 대신 솜을 실은 날, 솜은 물을 머금어서 더 무거워졌고 당나귀는 결국 더 힘겨운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버리면 가벼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때로는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남기도 하고 또 이고지고 억지로 붙들고 갔는데 결국 남은 건 허무뿐일 때도 있고요. 뭘 버리고 뭘 지키면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아마도 인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박혜경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쿨 아로하.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앙코르 오프님 행복 조각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톱 옆 거스러미 이야기 우리 목요일에 함께 나눴던 여는 말 기억하시나요? 아플 건 알면서도 굳이 그거를 억지로 떼내서 후회하고 고통받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결말을 알면서도 고통받을 거 알면서도 후회할 거 알면서도 걸어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다칠 걸 알아도 다시 마음을 주고 힘들 걸 알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말이죠. 이게 다 인생이 계산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픔을 몰라서 혹은 알아도 미련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걸어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뻔히 보이는 쉽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보는 가치는 아마도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치지 않았던 순간보다 아파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이 더 많이, 더 깊숙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엔 선물, 서영은 내 안의 그대,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오프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요. 좋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곳이 특별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하는 장소, 추억에 남는 장소들은 공간 자체보다 그날 곁에 있었던 사람의 온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행을 다녀와도 막상 떠오르는 건 그 유명한 광활한 풍경보다는 함께 웃었던 대화 한 장면일 때가 많고 또 평범한 동네 골목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걸으면 괜히 내가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인 것처럼 영화 속 한 장면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같은 장소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특별한 장소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건 내 삶의 공간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바꿔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누구는 차 안에서, 누구는 주말 출근 준비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금요일 당직 근무하고 밤새 일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서로 얼굴은 모를 수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덜 외로운 아침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예린 다시 난 여기, 방예담 폴링, 솔 원슈타인 곁에 있어줘, 세 곡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콜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까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제이의 어제처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5: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6: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7: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주말의 시간은 왜 이렇게 짧기만 한 건지 늘 아쉽고 좀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주말이 짧게 느껴지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평일은 월, 화, 수, 목, 금 무려 5일이고요. 주말은 달랑 토, 일 이틀뿐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과학적이라는 말에 금방 약해지잖아요. 인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짧은 5월의 주말은요, 더 보람있게, 알차게, 빛나게 보내야겠죠. 어서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